웨이홈의 달리기 산에 함께 만나보시면서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러분 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다 힘든 법이죠. 시작은 힘든 법입니다. 뭐 새로 시작한 일, 새로 만든 습관들, 새로 배우는 것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이 들다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그 헉헉거림이 없다면 나중에 여유도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 뭔가 힘든 게 있다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삼으셔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시기를 견뎌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한 분 한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분 한 분 소소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LIVE 라이브로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7635님 계속 고난 속에서 러닝 중이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고난, 진정한 고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주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있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도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7635님. 5612님 월요일 활기차게 아자아자 아하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좋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제 그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 함께 도란도란 또 이렇게 까까 파티를 했어요. 예, 까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건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하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라고. 예, 이게 6살짜리 딸아이가 이게 너무 신나가지고 따라하더라고요. 아하자라고 따라하더라고요. 예, 아주 뿌듯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612님.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병욱 씨, 오늘 아침에 어플리케이션 안 돼가지고 패닉 왔자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금은 다 복구가 완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안 아프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자주 이렇게 아플 수 있어. 네, 아플 수 있습니다. 터넷이 인터넷이가 이제 연결이 뭐 잘 안 돼. 여러분은 뭐 여러저러 이유로 조금 이렇게 아플 수 있어. 그때마다 호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691님, 지난주 우리 품품 라디오 미션 추억을 살려서 예, 그 파이어 치킨 볶음면 도전해 봤습니다. 육체적 체력을 키우듯 영적 체력도 키워야겠어요라고. 예, 파이어 치킨 볶음면 먹으면서 매운 거 먹으면서 이런 묵상까지도 예, 영적 체력을 키워야겠다. 아주 좋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묵상이 넘실 되는 곳 이것은 뿜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출석 체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어요.

뽐뽐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1457 로이 0506님원에 처음 방문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땡큐. 이병민 김현주

0: 사랑을 나눠요.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AJ Worship이 찬양해요.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과.
1: 고난 내 영혼 별이 쉴 곳.
0: 자,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시 12분 출석 체크 중이에요.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어서들 입장하세요. 네가 너무 궁금해. 양창수, 정수아, 7476-1359 박병윤씨 입장.

네, 권한 내용은 편의실 것과 AJ 월스의 배치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5분이네요. 자,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할 때 더욱더 즐거움이 행복이 배가가 되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당신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97님 붕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김건사님 대전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고정합니다. 찬양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아,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병훈씨 와이프와 각자 출근길입니다. 와이프도 같이 들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공병훈씨의 네, 아내분 예, 문자 하나 쓱 던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 명언 투척 이런 거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 슥슥 던지고 있습니다. 예,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박병현 씨. 암벽 타는 느낌으로 홀로 집 대청소 시작합니다. 출장 갔던 남편이 3주 만에 내일 오는데요. 집 청소, 대청소 간만에 하려니까 진짜 헉합니다. 평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고생이다 싶으네요. 하지만 아주 2시간 열심히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안 치여서 그런걸. 네. 누구도 나의 집을 대신 어지럽힌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어지럽힌 거지, 그지? 네, 좋은 마인드고요. 박병현 씨. 네, 좋은 마인드고 우리 뿜뿜 라디오가 2시간 동안 또 함께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에너지 얻으시면서 예 집안일 파이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집안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본인의 어떤 그 신체가 매일매일 좀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미리 이제 체크를 사전 체크를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예 엉덩이 인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꼬리뼈 인대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도 늘어나더라. 예,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도 늘어나는 부위더라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 운신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천천히 예, 천천히 조심조심 예? Be careful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여기 동분서주 하다가 뭐 정리는 제대로 안 되는데 동분만 서주해 계속 막 하다가 삐끗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프면 안 돼. 예, 아프지 마. 도도도도 잠보 아프지 마시고 여튼 안전하게 예, 집안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욱 씨 3주간 나도 출장 가고 싶다라고 예, 남겨주신 거 예, 우리 사모님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병욱 씨의 아내분 예,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비밀 씨 입장 안에 시크릿 김 예, 김비밀 씨 뭐 다 비밀이었어요 이분은. 네, 예,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다 비밀이야 이름부터 해가지고 예, 뿜뿜 파이팅 오늘도 은혜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거룩한 성 신청곡 들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고요. 예.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끝났잖아요. 우리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거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청 전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어요. 예, 받는다 그랬지 예, 들려드린다는 말 안 했으니까 일단은 받아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또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예, 또 쫙 한번 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일단 남겨두세요. 언제 들을지만 모른다 뿐이지 언젠간 듣게 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350님 안녕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로미 김로마입니다. 우리 김로미 김로 어우야 엄마 출근길에 같이 듣고 있어요. 여수에서 예 사회 본 웃긴 삼촌이네요. 우리 나라사랑 축제 예, 2026 나라사랑 축제가 첫날이 이제 여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DJ가 예 감사하게도 사회를 봤죠. 그때 이제 사회를 본 웃긴 삼촌이 지금 방송하고 계셨네요라고 우리 로미와 로마가 예, 함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해. 나 그때 뭐 안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는데. 여러분들 뭐 로미와 로마가 조금 이렇게 그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DJ가 말씀드리지만 나 아나운서예요. 예, 아나운서고 예, 희극인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예, 아니에요. 아나운서입니다.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네, 분명히 내가 그날 저기 아나운서라고 인사를 평소에 안 하는 그 직함까지 이제 달아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나 못 드렸을까봐 예, 우리 롬이랑 로마가 백스테이지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드렸을까봐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롬이 로마도 많이 들었죠. 알았죠? 예,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선현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동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직업체험 갑니다. 오늘은 유기견센터에서 청소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잘 몰라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대충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네, 유기견 센터. 아, 또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예,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또 입장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어디서 향 안 나요? 전향. 아, 전향님 입장하고 있습니다. 방학에 아이와 차 타고 됐습니다. 7살 아이와 있어요.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예, 인터넷 강의네. 인강이가. 아, 인강이가 우리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우리 인강이, 그래, 우리 인강이가 또 우리 뿜뿜 라디오스 이렇게 또 뿜며드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우리 전영 씨 잘 지냈어요? 와, 한참 만에 봐가지고, 예. 어떻게 좀 이렇게 그동안의 근황들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강이, 우리 로미, 로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자, 우리 1923님 둘째 유치원 등원하면서 차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루리도 함께 하고 루리 이루리 나를 사랑하리니 이름 좋다.

네, 진정 사모하는 CLO의 전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자, 2행시 타임이죠, 지금. 3호 2행시입니다. 3호 2행시. 단문하시면 샵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위트 센스 재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 올리도록 하죠.

죄송해요. 아나운서인지 몰랐어요. 거기서 아니, 아니 저기 애들 모를까 봐 그래 얘기했더니 김비밀 씨가 몰랐다 그러면 어떡해? 김비밀 씨, 그럼 DJ 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안 거야? 얘기 좀 해봐요.

네, 엠프렌스의 주날개미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9시 29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찬양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문자에 좀 이렇게 DJ가 살짝 좀 긁혔어. 뭐냐면 1213님이 아, 참. 사실 PD님은 아나운서라고 빡빡 우기시는데요. 모두 알고 있어요. 개그맨 중에서도 1등이라는 거라고 남기셨는데. 아니 아나운서라고 우기다뇨. 아니 내가 우기다니. 아니 무슨 말이야. 저 아나운서예요. 이게 우기는 게 아니고 없는 걸 그렇게 하는 게 우기는 거지. 우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라고 내가 호화호화를 못하는 거야. 내가 호부호영도 아니고 내가 호화호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분이 아나운서라고 빡빡 우긴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예,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DJ가 그 저기 아나운서인지 몰랐다고 하신 우리 김비밀씨, 그럼 DJ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조금 이렇게 안 혼날라고 안 혼날라고 조금 이렇게 해주셨어. 글라바란 목소리를 가지신 MC 혹은 DJ라고. 그러니까 안 혼날라고 뭔가 느낌이 온 거지. 아, 요거는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약간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꺾으신 티가 나네요. 글라바란 목소리를 가지신 MC 혹은 DJ라고 급하게 밀어 넣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정통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넘어가고 이행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오늘 이행시 제시어가 3호였어요. 3호. 단문호 1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3호 이행시 툭툭 던져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분들께서 남겨주셨는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애 원 사 사실은 뭐 모과차 무슨 말이죠? 예, 사실은 이병옥 사 사람이 뭐 그래? 6900님 사 사죠 뭐 모자. 예, 예쁜 걸로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의 우혜영 사 사랑한다면서 뭐야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 예, 원만하게, 예, 해결이 되기를,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동네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박병윤 씨, 사과는 역시, 모름쓰기 대구 경북. 대구 쪽이 또 사과가 유명하지. 쓰기쓰기 모름쓰기라는 고급 표현 써주셨네, 박병윤. 잘했습니다. 최병화 씨, 사실은 제가 좀 모자라요. 은혜로 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 그렇지 뭐. 잘했어요. 윤미호 사 사랑해. 모르겠어 이유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야 좋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어? 사랑 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DJ가 조금 나조차고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러브 스토리, 예, 솔시적에 왕년에 했었던 그 사랑 이야기 아니면 실시간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 있으시면 좀 이렇게 지금 문자 좀 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줬어. 아무도 안 주더라. 예, 정말 단 하나도 안 왔어요. 예, 그리고 대장이 지금 많이 고파요. 예, 이런 느낌, 이런 몽글몽글한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예 갈급하기 때문에 많이 좀 보내주세요. 사랑해 모르겠어 이유는 그냥 사랑해. 아, 또 은혜 많이 받네. 예, 윤미호 잘했습니다. 나 최애 원 사 사슴이랑 모히또 또 한 잔. 예, 분위기 환기시켜주네. 고맙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씨 사 사명대사가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다. 모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거 재밌잖아요. 네, 모발. 예, 모발. 우리, 예, 또 이렇게 부점장님 잠시 후에 뵐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최예원. 오늘 열일하는데요. 최예원 사. 사해바다. 모기. 사해바다까지 진출한 거야? 1395님 사. 사랑은 모여서 밥 먹는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일리가 있어. 예, 일리가 있고, 이 식탁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했어요. 예, 여기까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됐어요. 자, 이성훈 씨. 아까 사랑 얘기를 들으시더니 또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사,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모른 척 하네요. 왜? 그게 제 노래 좀 줄여보세요. 그게 있어.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예,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함이 있어요. 어색하고 왜 그러나? 그래서 어색한 게 싹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이대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면 이게 변화가 생겨요. 진짜로. 예. 서로 이제 쌍방에 어떤 그 주고받는 것들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른 척 하던데요. 그러면서 너무 상처받고, 나 안 해야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다. 좋다. 오늘 약간 좋다. 사랑,

자, 우리 정수원 씨 지금 학교 선배랑 첫사랑 중인 우리 중3 딸 연애 썰 풀어드려요. 그거는 저기 동의 후에, 동의를 구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감한 거거든. 예. 아니, 본인 거 푸세요. 본인 거, 딸 거 말고.

예, 조찬미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자네가 함께 만나봤고요. 우리 정순화 씨가 제가 그 사랑 얘기 기다린다 했더니 어떻게 지금 학교 선배랑 첫사랑 중인 우리 중3 딸 연애 썰 한번 풀어드려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뒤에 문자가 지금 우리 딸 세기의 사랑 중이심 아주 그냥 눈꼴시려 못 봐주겠음 원래 내 사랑은 다 그런 거야. 내 사랑은 다 세계의 사랑이야. 내 사랑은 다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윤수일과 신수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지금 현재 사랑 중이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 얘기하세요. 본 얘기. 딸 얘기했다가 괜히 또 혼나지 말고. 예? 본인 분란 만들죠. 우리 뿜뿜 라디오가 분란 메이커가 아니야. 분란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 분께서 우리 감이정 님이 러브 스토리 방출합니다. 대학 동기 소개로 밥 한번 뜯어 먹으러 갔다가 전문 용어 나오네. 뜯어먹다. 전문 용어죠. 뜯어먹고, 고쳐먹고, 다시 이제, 부쳐먹고. 약간 이런 것들. 뜯어먹으러 나갔다가 평생 밥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동기분이 또, 또, 사랑의 연결자가 됐네. 아주 그냥 사연이가 됐어, 사연이가. 아, 좋아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와 그녀. 그렇게 이제 역사가 또 일어나는 법이죠. 아, 좋다.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날의 어떤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뭐그 그날의 BG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거든요. 당사자는 다 기억이 나.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박병윤 씨, 너무 재밌다.

청소를 못 하겠네요. 이거 봐. 아, 사랑 얘기는 어? 사랑 얘기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나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좀 그 갈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표현이 좀 그렇다. 갈급이라니. 아, 다 이렇게 우리가 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근데 고마워요, 여러분들. 나만 그런 줄 알았잖아. 나만 막 너무 듣고 싶은 건 줄 알았어. DJ가 또, 동시간대에 그 전국 호들갑 1등이에요. 그래서 호들갑 1등 DJ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보세요. 사연을 보내보시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호들갑 한번 떨어드릴 테니까. 알았지?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호 이행시 하고 있었죠? 우리 3호 이행시. 네, 우리 박지원 씨가 남편분이 도전한답니다. 4. 사실 건디는 모두의 개그맨. 아직 안 끝났어. 개그맨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 예, 골드 사이즈 4. 사실 몰랐다. 건디가 아나운서인 거. 뭐 모두들 개그맨인 줄 알았다. 안 끝났어. 이거 봐. 안 끝내. 강희정, 저도 오늘 알았어요. 아나운서신 줄, 그냥 PD님인 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나운서이자 PD다. 예, PD이자 아나운서고. 예, 그래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겸임 교수 많이 들어보셨죠? 겸임. 그 겸임이 그 겸임 맞아요? 네, 그 겸임만 맞나? 두 과목에서 겸임 교수님인가? 어쨌든 넘어가겠고요. 예, 최병화 씨 3호 이행시 들어갑니다. 4. 사실은 연하한테 고백받았어요. 뭐 모잘라도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아직 모잘난다는 말이죠. 평생 모자랄 거야. 평생 모자란 내 남편. 예, 아끼며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휴. 아, 이렇게 곤란한 문자도 DJ가 어떻게든 수습을 합니다.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던지세요. 막 던지세요. 아시겠죠? 승기승기 증승기씨 사랑 얘기 건디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야, 이것도 아, 또 DJ가 또 사랑 얘기하면 진짜 한 4박 5일 해야 되거든.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다 정말. 예, 막 울고 웃고 막 난리 난다. 눈물 콧물 쏟고 진짜 난리 난다. 진짜 괜찮아요 4박 5일 동안 진짜. 기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언제 또 쓱 풀지 모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네, 언제 풀지 모르니까 계속 청취해야겠죠. 그죠? 예, 계속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언제 떼야 될지 모르는 라디오가 바로 뚱뿜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조병래스 이참에 개그맨으로 전업을 하시죠. 왜요? 왜? 그러니까 개그맨을 왜 해요 지금? 지금도 잘하고 아나운서 PD 잘하고 있는데 개그맨으로 왜 합니까 내가?

자, 우리 정승아 씨 유학 시절 한인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께 픽당해가지고 시집 갈 뻔한 썰 풀어드려요. 뭐든 좋다. 예. 좀 풀어줘봐요. 자, 문자로 좀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자 제한 없는 홈페이지. 아, 우리 현동,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방송사 방문했었던 우리 폼폼라디오 함께 했었던 우리 유빈이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빈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품품 라디오. 당신의 하루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썰 푸실 분들은 빨리 푸시고. 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따 다시 만나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 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즉 천지를 창조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첫 시작은 창조신학인 거죠.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맞서고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선택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론은 창조론이죠. 이 두 이론의 차이는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이기에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일대 혼란에 빠져듭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화론은 인간이 무에서 우연히 생겨나고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혼동과 무질서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맞는다는 이유로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이 진화론이 인간의 이성의 코드가 맞다면 창조론은 믿음과 코드가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죠.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처럼 어느 날 툭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다는 거죠. 컵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재료만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컵이 존재하죠. 우주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다의 모래를 보십시오. 드래핀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진화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결코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사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사건 등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진 현대인은 이 모든 기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성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요? 물론 배운 대로 살아야 하고 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성대로 살게 되면 이성 안에 갇히게 되고 과학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0: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곤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높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할 말을 압니다. 부를 노래를 알게 되죠. 자신이 선포할 길을 압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행동으로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성과 과학의 세계를,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우상 숭배와 독재의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백성을 압제하며 공포로 군림하는 악한 정권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게 하소서. 이런 일곱 곳의 탈국민 교회가 한국 교회와 연대하여 선교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장차 북한 교회를 재건할 거룩한 모판이 되게 하소서. 극심한 굶주림과 강제노동, 모진 고문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북한 교화소의 수감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의 자유의 빛을 비추사 참된 인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남북한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소서. 대북 정책이 굳건한 안보 속에서 한민족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적결 처형과 강제 북송이라는 초강경 지침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악행이 종식되게 하시고 사선에 선 탈북민들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된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아, 2부도 역시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고 있죠. FM 98.3 1MHz, 진수 FM 93 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지요. 우리 어떤 분께서 2부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 정혜성님, 혜성처럼 등장하셨고, 이병욱, 하창수, 이성훈, 김호명, 그리고 김병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고송

이 진심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병진씨 함께하고 있고 우리 김비밀씨 제 나이 26살에 만나서 32살에 결혼한 제 썰 들려드릴게요. 물론 집사람 동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산의 비밀 연애 썰입니다. 벌써 좋은데? 예. 그런데 우리 김비밀씨는 다 비밀이네. 연애도 비밀로 했어요?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예. 자, 우리 김비밀 씨의 비밀스러운 연애사, 예, 이야기,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의 동의를 좀 이렇게 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635님, 오늘 저녁에 아들이랑 그 거미맨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온라인 예매하면서 쿠폰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네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할인 못 받으면 속상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그 뭐, 관들마다 좀 그 입장료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저기 뭐야, 그 뒤로 확 넘어가는 그 의자 있죠? 리클라이너 맞나요? 예, 리클라이너, 그, 저기, 그런 데는 23,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23,000원? 4,000원? 뭐, 그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1만은 얼마인가요? 한 14,000원 하나요? 15,000원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예. 거미맨. 예, 잘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거미맨이랑 그 저기 신화에 등장했던 오디세이 그거 해가지고 뭐 요즘 그 영화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관이 또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던데. 예, 그런 또 뭐 그렇게 되면 뭐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잘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6609님, 6843님 입장 맞춰주셨고 승기승기 증승기씨 조병래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병욱씨께서 지난주에 피디님 안 보신 사진요 다시 보냅니다. 그 저기 맥병병병 그 햄버거 가게 어플리케이션 주문번호가 너무 익숙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 뭐야 아니 샵0981 우리 번호 아니에요, 이거? 샵 0981? 그죠? 이게 햄버거 가게가 주문 번호가 샵 0981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샵 0981은 우리인데? 이게 우리 쪽에다가 갑자기, 예, 저거 햄버거 세트 두 개요?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네 이거. 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자,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계십니까? 예. 우리 한 분께서 영화관 얘기해가지고 영화관 요즘 좀 23,000원 뭐 이 정도 하더라 그랬더니 관은 오동나무가 비싸다고. 예, 그 관이 그 관이 예. 오동나무가 좋은 나무죠. 그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예,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분인데, 예, 우리 김대성 부점장님이, 예, 오동나무 관이, 예, 비싸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리클라이너 관보다 오동나무 관이 더 비싸구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뭉칩니다. 우리 행복백화점. 또 세 남자가 함께 뭉치는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행복백화점이 재개하는 날입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DJ의 목소리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DJ 감기 걸리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감기가 지난주에 좀 있었죠, 감기가. 그래서 감기는 거의 다 나았고요. 오늘은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남아있는 친구들, 거기에 모닝 비염이 쓱

더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른 깨끗한 목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했다. 자, 이병철 씨 영화 7,500원 아니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20년 전에, 예. 20년 전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조조로 하면은 이제 뭐 한 3,000원 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우리 하창수 씨가 지난달부터 코로나가 재유행 중이라고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행은 돌아오는 거라지만 너무 빨리 돌아왔네요. 이런 거는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어? 코로나 자리

0: 월요일 2부 코너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행복 백화점점점 점점이
1: 저리저리
0: 점점점점점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함께하는 건데 이렇게 에너지 없게 이럴 거야 이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행복 백화점점점.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머 스페셜 기간을 마치고 뜨거운 여름들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 세 남자가 함께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가 점장님 그리고 김대성 부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행복백화점 긴 서머 스페셜을 잘 쉬고 새로 재충전해서 돌아온 문 열러온 남자 점장 서창아 돌아왔고요.
0: 돌아왔고요.
2: 왔다네 내가 다시 돌아왔다네. 김대성 부점장 함께 문고리 잡아당기러 왔습니다.
0: 아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 우리 몇 주만이죠? 한 5주 정도 됐나요?
1: 그렇죠. 네, 스페셜이. 한 달이 넘었죠?
0: 예, 예. 한 달 정도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예 여름 뜨겁게 지내셨는지요?
1: 네. 예. 일단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저랑 부점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맞아. 전국에서 핫한 도시로
0: 예, 제일 유명했어.
1: 40도를 넘어가는 예.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도시로 야. 옛날에는 뭐 대프리카라고 대구가 예. 뭐 방불케했다 이번에는 양프리카로 야. 이름이 바뀌면서 야. 옥수수가 집 나갔다 들어와서 새카맣게 타서 들어온 너 어디가 떴니 이랬더니 양산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림도 보는 예. 그런 도시에서
0: 밖에다 두면 저기 옥수수가 예. 이렇게 피어난다는
1: 예. 팝콘돼버리는
0: 팝콘된다는 예, 예. 양산에서
1: 아, 그럼 뭐 저희들은 잘 지내고 또 우리 부점장님도 지난 우리 방학 들어가기 전에 아팠던 팔이 예. 그래도 또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저희도 뭐 방학에 뭐 큰 일 없이 예. 뭐 그냥 할 거 다 해보고
0: 다행입니다.
1: 예,
0: 다행입니다.
1: 뭐 쉴 거 다 쉬어보고
0: 잘 하셨고 예? 자 우리 김대성 부장님 몸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2: 네. 예. 아픕니다.
0: 예. 여전히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뭐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예.
1: 차분히 원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0: 원체 아프셨기 때문에 예.
1: 예. 계속 이럴 그 아픈 팔로 예.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 안 낫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뭐 저기 몸이 이렇게

0: 아픈데도 불구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1: 예예예 예, 예.
0: 예, 또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시겠지요. 예.
1: 맞습니다.
0: 자, 아, 2539님께서 이게 요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저희 딸 다솜이가 PD님 심슨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심슨 같이 생긴 건 뭐야? 심슨처럼 생겼을 것 같아가지고 보여달라가지고 보여줬더니 아 깜짝 놀라네요라고 남겨줘요. 심슨은 아니었던 거야.
1: 예,
0: 예. 예. 그, 자기가 생각한 심슨은 아니었던 거예요.
1: 그 미국 그 애니메이션 예. 캐릭터잖아요.
0: 예, 예, 예, 예,
1: 그거랑은
2: 노란 가죠.
0: 그 노란색 심슨 예. 가죠.
1: 아,
0: 예.
1: 그 뭐, 정도는 아닌데.
0: 네, 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무슨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예.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예 우리 새 남자가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행복백화점 시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코너인지
1: 예.
0: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대표님. 또 예. 쉬다 왔기 때문에 또 다시 라디오를 새로 켜신 분들은 이 뭐하는 코너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백화점은 라디오 안아받아 안아줄게 받아가라. 우리 방송 가족들이 쓰고 있는 물품들 중에 새거도 좋고 아니면 내가 안 쓰고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방송인데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또 흘러가면은 처음에는 그냥 나눔이 됐다가 사랑이 됐다가 행복이 됐다가 기쁨이 됐다가 끝내는 이게 복음이 되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물품 나눔 방송이 아니고요. 그 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모이 마켓 같이 예.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0: 당당 나라당 당당당 그거
1: 예. 그거 예. 좋으니 그저 받아라 하면서 그냥 흘려 보내 주시는 방송.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인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또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살려내는 행복 백화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그 중고 장터 같은 느낌으로
1: 네네네.
0: 예 쓰던 물건들
1: 그렇죠.
0: 이제 서로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필요 없는데 저쪽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우리 중고 장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1: 네.
0: 이게 사랑과 복음까지 전달이 돼.
1: 아, 일이 좀 커졌죠.
0: 생명이 전달이 되는.
1: 그렇습니다.
0: 이게 안 믿는 분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전달하면서 거기에 말씀까지 복음까지 담아가지고 딱 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와
1: 예.
0: 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어느새 지금 이제 백화점까지
1: 예
0: 커버린 우리의 행복 백화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참여는 어디로 하시면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도록 하시죠.
3: 네, 샵 0981 우물정 0981로 햄버거 가게 아니에요.
0: 아, 깜짝 놀랐어.
1: 그러니까
0: 예.
1: 아까 우리 그 뭐예요 그죠? 우리하고 그, 똑같네.
0: 모르겠어. 그거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샵 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물품들 나 이거 기증하겠다 하시는 것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고리를 잡고 열어보도록 하죠.
1: 예 여러분 함께 오랜만에 문고리 잡고 기당필당의 행복백화점 기정당당 필요당당의 행복백화점으로 다같이 문을

0: 아, 기대됩니다.
1: 자, 서머 스페셜이 끝이 나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예. 우리 행복백화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정충수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고정충수 그동안 많이 쉬고 계셨는데 이제 다시 활력을 좀 불어넣어서 다시 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정청수 다 소개한 다음에 오랜만에 같이 돌아온 우리 부점장님에게 침을 더 듬뿍 지어드리는 어깨에 곰두마리 훌쩍 올려드리는 부담 코너 몇 층 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많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1: 좋습니다.
0: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기정 1 재능기부 피아노줄 이성우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1: 예.
0: 예, 이성우 장로님께서
1: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저율로 다시 돌아오셨고요. 기정 2
2: 김병찬 집사님께서 피아노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두 분의 줄 전사가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0: 예, 주일로 찾아갑니다. 기정섬 정시경제 찬송 성경 복음성가 비비리 파일을 기정한데 오랜만에 연락 한번 왔었죠. 정시경제가 잘 예, 있다고 예, 예, 그죠? 예, 예. 지난번에 네, 예. 예, 방송을 들으니까
1: 맞습니다.
0: 광주서 아직도 잘 있다고 아직도 이쪽으로 안 오셨나 봐요. 예, 우리 정시경제 찬송 성경 복음성가 PPT 파일 예쁘게 여러분께 쏴드리겠습니다. 기정섬
2: 요게 읽어진다고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이 읽어지네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1: 아, 이거 오랜만에 하시니까 이 깊이감이 있네.
0: 아 그러네.
2: 예.
0: 아,
2: 조금 더 너무 기다렸어. 봐라.
0: 요거 잘하네.
1: 깜짝 놀랄만한 어떤 그런 예, 마음을 너무 잘 담아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성경이 읽어지네 오디오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0: 네, 기정 오. 낡은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 천으로 예쁘게 리폼해 드리고요. 또 한 번 있습니다. 기정육.
2: 이제 쌀쌀한 겨울이 다가옵니다. 성경책 가죽 옷으로 따뜻하게 입혀 드립니다.
0: 네, 한 번은 천으로 한 번은 가죽으로 옷 입혀 드리고요. 기정 7.

0: 미자리 깨고
1: 2kg
0: 오대로
1: 개척교회 미자리 깨 대상으로 두 박스 드립니다.
0: 드립니다. 아, 우리 행복한 일회 농장도 지금 방학 동안 대방투가 좀 쌓였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늘 2kg 출고 들어갑니다.
2: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계정 8.
1: 믿음의 기업 조아 세이프티에서 매주 안전화 한 컬레를 드립니다.
0: 좋아 좋아. 기정 9 히스앤드 그의 손이 시골교회 개척교회 무상 수리해드리는데요. 전체 무상은 아니고요. 교회가 원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을 때는 유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정 10
1: 효성이 제극하구나. 매월 1회 우리 효성씨께서 주유권 5만원 쏩니다.
0: 쏩니다. 아, 우리 효성씨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제 하반기 예. 주유권 쏘아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11. 거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 전기 누전 등교체를 개척 미래자립교회 해드렸는데요. 방학 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방학 중에도 쉬지 않으시고 멋지게 활동하셨다는 활동 보고서 보내주셨는데
2: 고맙습니다.
0: 한 페이지가 넘도록 꽉 채워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12.
1: 영어 놀이 인형극을 창원 김해 전 지역으로 달려가서 보여드립니다.
0: 재능기부죠.
2: 네, 재능기부죠. 네.
0: 자, 그리고 기정 14. 우리의 샵장님 에리에리 이에리 샵장님께서 기능성 치약 3개를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기정 14.
1: 용원에서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1만원 상품권 매주 2장 쏩니다.
0: 쇼미더. 여기까지.
2: 여기까지가 예. 고정청수가 되겠습니다.
0: 자, 혹시 이제 우리 고정청수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이 방학 중에 혹시 뭐 업종 변경이 있었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부점장님.
1: 네.
0: 어깨 이제 곰두마리 올라가는 시간. 어떻게 오늘 몇 층으로 시작해 볼까요?
3: 아, 몇 층 갈까요?
0: 그 내가 물어봤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
2: 설렘이 느껴지네요.
0: 설렘.
2: 예, 설렘.
1: 자, 오늘 우리 깔끔하게
0: 깔끔하게
1: 30층 갑니다.
0: 아, 30층.
2: 30층으로 아. 예, 도전을 한번 해 봅니다. 30층. 예,
0: 방학 전보다 믿음이 조금 줄은 것 같다. 32층 가다가 3층으로 2층 내려오는데.
1: 겸손한 자세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또 오랜만이니까.
0: 아, 그런가요? 예, 오랜만이니까. 그래요. 또 뭐 너무 또 시작부터 거창하게 갔다가 예. 또 괜히 집에 갈 때
1: 90층 갈까요?
0: 예?
1: 9월인데 이제 90층.
2: 아니요, 30층이면 될 것 같아요.
0: 네, 예, 30층. 아직 8월이에요.
2: 예, 예. 예.
0: 자, 오늘 우리 부점장님 부담 없이 30층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 방학 중에 그 많은 기정 물품들 챙겨놓으신 분들 오늘 다 방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 지금 정말 그동안 너무 필요했는데
2: 예.
0: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필요한 물품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점장님 그거 한번 합시다. 어디로 보낼까요? 그거 있잖아요.
3: 요리 보내
0: 짠짠짠짠
3: 저리 말고
0: 짠짠짠짠
3: 요리 보내
0: 요리 보내
3: 저리 말고
0: 짠짠
2: 잠깐 생각 안 나셨는데
0: 살짝

0: 어우 생각하셔가지고 예 조금 로딩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1: 기억을 못할 수
0: 예, 무리 없이 그래도 해냈어요. 아. 예.
1: 자 요리만의 조리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실 요리 어딘지 알려주세요. 요리는 어디?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요리 와요. 예. 조리 말고
0: 요염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시작하는 재개한 행복백화점 작은 물건 저희 환영합니다.
2: 맞습니다.
0: 네. 정말 사소한 물건 정말로 환영합니다.
1: 너무 좋아요. 예,
0: 거창한 물건 저희 원래 그런 데 아니었어요.
1: 네네. 예,
0: 갑자기 막 자동차, 막
1: 아파트 뭐 이런 거 안 돼요.
0: 뭐 컴퓨터 이런 거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거 좀 예, 부담이 좀 됩니다. 예, 예. 그런 거 나오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예. 저희 어디까지나 기본은 나눔하는 데에 부담이 없는 맞습니다. 작은 물품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예. 예. 사소한 거 예. 아주 사소하고 예.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기정 10.
0: 오! 15.
1: 아, 오늘 첫 번째 기정입니다.
0: 네.
1: 8720 님이 아기 물놀이 방수 기저귀 4단계 기정해 봅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게 우리는 또 아이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4단계 이러면 잘 모르는데 4단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2: 네, 3단계 다음이 4단계입니다.
1: 아, 정답이야.
0: 야, 정확하네.
1: 아, 정확하네. 예. 그치 전문가야.
0: 5단계 이전이고.
1: 그렇죠.
0: 그렇죠. 정확하지. 예, 좋습니다.
1: 자, 다음부터 질문 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예. 부모님들은 아시니까. 예. 예 우리 예. 아이가 4단계다 싶으신 분들은 요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 물놀이 할 때 방수기적이라는 거 보니까
0: 꼭 필요해요.
1: 아이들이 예. 조금 물놀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사용하는 예. 그거다, 그죠?
0: 이거를 기저귀를 예. 안 하면 안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기저귀 하면 안 되나? 하면 이제 아이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1: 아, 맞네요.
0: 물을 먹어가지고.
1: 그러네요.
0: 기저귀 엄청 무거워.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방수 기저귀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렇죠? 자, 계속해서 기정이 올라옵니다. 기정 16.
0: 16.
2: 4834. 우리 축복의 대디께서 서부 경남 지역 개척교회 대상으로 PC 노트북을 수리해 드립니다.
0: 예.
2: 출장비는 무료, 점검비 무료. 하지만 조금의 부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1: 네,
0: 그렇습니다. 자, 필요물품들도 올라오네요.
1: 우리 9992님께서 예, 개척교회입니다. 방송 장비가 필요합니다. 앰프, 스피커, 그리고 반주기, 찬양 반주기. 아,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올려주셨는데
0: 예.
1: 자, 일단은 또 앰프 스피커 쪽은 또 우리 그 김재명 목사님
0: 예, 예.
1: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요걸 또 감당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송 후에
0: 확인해 보시고
1: 네네 네.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저희 쪽이 일단 앰프 스피커를 좀 감당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찬양 반주기는 구해보겠습니다.
0: 예,
1: 예 한번 찬양... 구할 테니까.
0: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1: 네.
0: 찬양 반주기 나 있는데 안 쓰던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 가정 그 예배 드리시면서 찬양 반주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1: 네네.
0: 예, 그 이제 좀 뽕짝으로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예, 어쨌든 그거 나눠 주실 분이 있으시면
1: 예.
0: 교회들에는 그 시골 교회들에는 반주자가 없어요.
1: 네.
0: 예, 반주자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반주기가 꼭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흘려 보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아, 요즘에는 찬양 반주기가 USB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그냥 꽂기만 하면 기존의
0: 그
1: 반주기처럼 돼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노트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0: 그렇군요.
1: 노트북에서 빼서 따로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요런 반주기를 또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반주자가 생겨서 안 쓴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주시면 아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덩치가 작으니까 주기도 좋고 네, 활용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이게 모르시는 그 목사님이나 교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예, 예.
0: 요즘 뭐 너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 찬송가나 뭐 복음송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1: 많이 나와요. 예.
0: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어지간하면은 다 돼요.
0: 예, 될 것 같아요.
1: 다른데 또 이렇게 USB형 찬양 반주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축복이 대디님이 또 하나의 필요 물품을 올려주셨습니다. 주변에 고유가의 차 끌고 다니실 때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면 좋겠다 했는데 그 자전거 중에서도 전기 자전거 자전거를 원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 전기 자전거 기증받고 싶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0: 입니다.
1: 예, 전기
0: 그래요.
1: 자전거.
0: 아주 사소한 거네요, 그죠? 네네. 전기 자전거. 예, 그냥 뭐 전기만 꼽으면 굴러가는 네, 그런 자전거로.
1: 그렇습니다. 예. 아. 자, 전기 자전거까지 올라와 있고요. 필요 물품으로 예. 현재 우리 기증은 16층까지 올라와
0: 아,
1: 있습니다.
0: 이 많은 방송 가족들이 예. 오늘 우리가 돌아오는 줄 모르고 있었나 봐요. 이 앞이 백을 아직 제가 빨리 외쳐야 되는데.
1: 예, 예.
0: 사실은 우리가 저 지난 주에 그 공휴일이었잖아요.
1: 그랬죠.
0: 예,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1: 첫 방송 예정일이 그때였는데.
0: 그때였는데. 아, 예. 그때 뭐 또 우리 또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한 주 건너뛰었더니
1: 예.
0: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주변에 쫙 알리셔서 지금 행복 백화점 재개했다고. 예.
1: 아, 그리고 우리 네. 그 서머 기간 중에 네네네.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0: 아, 그분들 만나보죠.
1: 기증 17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0: 예.
1: 예. 전화로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피아노를 기증을 하겠다라고 아~ 예, 남겨 주신 분이 계십니다.
0: 기증 피아노. 17.
1: 17입니다. 17. 예,
2: 아노 아노 피아노 왔다네.
0: 깜짝 놀랐네. 아노. 아로하노가 나
2: 일본 거 아니고요. 예. 일본 거 아닙니다.
1: 예, 일본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 예, 예.
1: 피아노가 지금 기증이 돼 있는데
0: 예.
1: 피아노가 두 분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0: 아, 두 분이 아~
1: 각각 한 대. 그래서 총 두 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0: 네.
1: 예, 피아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 예.
1: 연락을 주시기
0: 상태는
1: 바라겠습니다.
0: 괜찮은 거죠?
1: 상태는 괜찮죠.
0: 아, 예, 예,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두 대의 피아노 한 대도 올라갑니다. 기증 10.
1: 18.
0: 예, 이번에도 예. 아노,
2: 아노, 아노 피아노 두 대나 나왔다네.
0: 예, 그래요. 앞으로 피아노 소개는 우리 부점장만 하는 걸로. 예, 아노 아노 고고 좋아요. 계속 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기증 18층까지 올라와 예. 있습니다.
2: 아,
1: 예.
2: 네, 필요 물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0: 필요 물품.
2: 네, 개척교회인데요.
0: 개척교회.
2: 옥상에서 물이 새서 방수 페인트. 방수 페인트를 아~ 구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1: 페인트.
0: 이번에 또 비가 안 와서 다들 마음이 막 졸였다가 또 갑자기 많은 비가
1: 맞아요.
0: 와서 예, 굉장히 또
1: 왔죠.
0: 피해 지역이 우리 거제 통영 지역이 많은 또 피해를 입었는데
1: 네.
0: 자, 그 와중에 또 우리 개척교회에서 옥상 지금 물이 새면 그게 또 이제 막 내려오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러면 또 예배당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수 페인트 한번 발라보겠다는데 여러분 방수 페인트 한번 기증해 주실 분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달려 오세요.
1: 아노 아노 하다가 이제 목이 쉬셔가지고. 아노아노 피아노 하다가 5주 만에 오셨는데 아노아노 피아노 하다가 목이 쉬셔가지고 지금 예
2: 목을 안 쓰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아노에서 너무 올렸나 봐요.
0: 예. 아니 그 우리 부점장이 예. 지금 그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사를 하는 중이래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새벽 3시까지
1: 아이고.
0: 그 이사하는 교회에
1: 예.
0: 가서 막 그 뭐 타일 벗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느니까 아침에 제가 만났는데 목이 갔더라고요.
1: 아, 그러셨군요.
0: 예. 그래서 예. 자 우리 부점장 집 나간 목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면서
2: 집으로 안 오나.
0: 자, 우리 태희 어머니가
1: 예,
0: 오랜만에
1: 오랜만이네요.
0: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태희 사용할 성인용 특대용 기저귀 물티슈가 많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금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2: 예,
0: 아마 이 집에 굉장히 지금 급할 것 같아요. 자, 태희네의 성인용 특대용 기저귀 물티슈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의 필요가 있네요.
2: 4401님께서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필요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0: 오늘 왜 대체적으로 발음이
2: 혀가 좀 꼬이네요.
0: 아니 목이 간 건데 왜 자꾸 혀가 꼬이네.
1: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2: 수면이 건강을 해치네요. 예. 꼭 주무십시오.
1: 예. 라디오 필요합니다라고 예. 440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0: 예. 라디오 필요합니다.
1: 자, 오늘 필요 물품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0: 네네네.
1: 예, 이 필요들 중에 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0: 필요한 거
1: 아, 이분께서.
0: 네.
1: 이분께서.
0: 이분께서.
1: 아, 저 우리 업자신데.
0: 와, 와,
1: 예.
0: 와, 와, 와, 와.
1: 업자세요, 업자.
0: 어디요, 어디요?
1: 예.
0: 아, 왔다, 왔다, 왔다.
1: 자, 소개해 예. 주시죠.
0: 자, 계정 19.
1: 19입니다, 19.
0: 빠밤,
2: 빠밤,
0: 빠밤. 빠밤,
1: 빠밤. 왜 안 나오니? 빠밤.
0: 이게 나와요, 소개는.
1: 예.
0: 1250님이. 개척교회 어딥니까? 저 설비업체입니다. 방수 관련.
1: 이야.
0: 제가 보아드릴게요.
1: 이야.
0: 누수방수. 아, 이분이 또 우리 방송가직이셨군요.
1: 누수방수 업자가
0: 네, 예,
1: 업자분께서 우리 또 뿜뿜라디오 청취자분이셨어요.
0: 예.
2: 와우.
0: 예. 그래요. 우리가 방송 후에

0: 이 교회랑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1250님 한번 연결해 보셔서 어느 정도 그 방수 그 뭐라 그러죠 비가 많이 물이 새는지 네. 확인하셔서 한번 예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어 뭐 그 교회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자 감사드리면서 이제 아이고요.
1: 야 또 필요물 봉도 채워주시네요 이분이.
0: 말씀드리는 순간 기정
2: 28720님께서 라디오 많아요. 아~ 세 개나 있다고 합니다. 세 개. 아~ 와.
1: 고맙습니다.
2: 라디오 예. 이름이 참이랍니다.
0: 참 라디오.
2: 네, 참 아니, 라디오.
0: 이런 라디오가 있나요?
2: 네. 모르겠어요.
1: 참한 라디오다.
2: 참치 라디오.
0: 예. 참한 라디오. 예.
2: 나는 참치 마요.
0: 라디오 많다는 얘기에서 예. 이제 마요까지 넘어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아니 너무 감사하네요. 아. 예, 그래요. 라디오를 세 대나. 자, 그러면 지금 한 대는 흘려 보내면 되고요. 라디오 두 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다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흘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점장님 목표 청수 단 열청을 남겨놓은 시간.
1: 와.
0: 어택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죠?
1: 예, 어택은 조금 더 남아있고요.
0: 아, 좋습니다.
1: 예, 이분이 또 움직이네요.
0: 예, 기정 21 부점장님.
2: 네.
0: 이분이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좀 놀다 갔거든요.
2: 맞아요. 잘 예, 놀아요. 예.
0: 그래서 그것도, 그, 놀다 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여기 담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0: 자, 소개해 주세요.
2: 축복의 데드님께서 스마트 무선 충전기 두 대를 기증합니다.
1: 예, 예. S4 야. 스마트폰 아. 무선 충전기를 두 대를 기증을 해 예, 주셨습니다. 예. 하나는 스마트폰 두 대의 워치 한 대 충전이 가능한 그런 규격이라고 하고요.
0: 예.
1: 하나는 스마트폰 한 대, 워치 한 대.
0: 예.
1: 큰 거, 작은 거. 예, 이렇게가 나와 있네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충전기는 따로 이제 별도로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0: 네네네. 예,
1: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요거는 복합 충전기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스마트폰 두 대 올리고 거기다 워치도 올리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충전을 요즘은, 한꺼번에.
1: 요즘은 뭐 한 방에 다 줘요.
0: 아, 이렇게 예. 됐구나.
1: 여기에 예. 하나, 여기에 하나.
0: 아.
1: 저기 하나,
0: 네네네,
1: 예, 이렇게 가는 거죠.
0: 여기 하나, 옆에
2: 저기 하나,
0: 그 옆에 충전 워치 하나, 이렇게
2: 다 꼽아, 다 꼽아
0: 아,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정식경제가
1: 정식경제님께서 예,
0: 필요한 거 올렸네요.
1: 네.
0: 어린이 성경책 8권이 필요합니다. 어따 쓸라고 이것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어린이 성경책 전도용으로 쓸라고
1: 그러겠죠. 그죠?
0: 자, 그러면서 또 있네요.
2: 우리 에리에리 에리님께서
0: 예.
2: 한 분 저 전도했어요. 성경책 하나만
1: 이야.
2: 주세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1: 예. 고맙습니다. 예, 전도를 한 또 새가족에게
0: 네.
1: 성경책을 또 이렇게 함께 흘려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쏘세요.
1: 이거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2: 예.
1: 자, 생명을 살리는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혼의 예. 양식이 싹 흘러 들어가면 이거 생명을 살리는 거지.
0: 예.
1: 예,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우리 또 이제 에리 샵장님을 지난번에 또 만나봤는데 우리 샵장님이 또 샵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1: 예.
0: 또 많은 물품들 기증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그러면서 또 사람까지 정리하는 예, 복음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이런 일에 애를 쓰시는데
1: 예.
0: 성경책 보내주실 줄 믿고
1: 그렇습니다.
0: 기정 22 7635님께서 여아 패딩 점프 아이보리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예 지금 작년에 사놓고 입어보니까 옷이 아이고. 작아서 그대로 둔다.
1: 아,
0: 두껍지도
1: 세 거네,
0: 않고 두껍지도 않고 가볍고 좋아요. 아니 두껍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죠?
1: 안 예. 두꺼운데 무거워.
2: 애매해요.
1: 안 돼.
0: 예, 예. 예. 아 이거 저 아이들 좋아하는 색깔이다. 아이보리.
1: 아이보리 색깔이 예, 예쁘죠.
2: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아이보리.
0: 아이보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입을 정도.
1: 예.
0: 아 근데
1: 그래서 아이보리구나.
0: 아이들이 좀 큰 편이잖아요.
2: 아이들이 잘 본다고 해서 예. 아이보리.
1: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고학년 정도.
0: 예.
1: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아마 4학년 정도도
0: 예.
1: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0: 예. 예. 요 정도 사이즈면 엄마들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2: 다 입을 수 있네요.
0: 야, 아니 왜냐면
2: 3학년 엄마... 좀 큰 큰애도 입을 수 있어요.
1: 예, 예. 아이고, 얼마나 우겨 넣어야 되는.
0: 아니에요. 제가 그 네. 우리

0: 부점장님도 같이 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1: 예. 맞습니다.
0: 진행을 해보니까 예. 엄마들이 예. 5, 6학년 애들하고 덩치가 똑같아.
2: 아, 근데 그건, 예. 그건 맞아요. 요즘 친구들이 워낙에 또 이렇게 예. 빨리 크다 보니까.
0: 애들이 엄마 입고 옷 입고 나가고.
2: 맞아요, 맞아요.
0: 엄마가 애들 옷 입고 나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정도.

0: 축복이 되니 감사합니다. 네. 성경책 한 권을 기증을 해 주셔서 우리 에리에리 샵장님에게 예, 보내드리도록 하는 걸로.
1: 자, 우리 행복백화점은 시스템이 그렇게 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떤 분에게 어떤 분이 가장 이게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한 물건에 필요하다고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면 선정되신 분께 그 기증해 주신 분의 연락처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받으신 그 번호로 직접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는 것까지 네.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 저희가 예. 행복 백화점이면서 행복 브릿지
1: 네.
0: 그래도 다리 역할도 한다.
1: 아 네. 좋죠. 네.
0: 행복을 연결해 드릴
1: 우리 오작교잖아요.
0: 네, 오작교.
1: 우리 행작교.
0: 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서로 전화로 연결하실 때는 처음 연결하지만 서로 상냥하고 거룩하고 정말 사랑이 담긴
2: 맞아요.
0: 언어를
2: 맞습니다.
0: 통해서 예, 뭐 물건이 뭐 이래요, 막 왜 언제 보낼 거야, 막 이러지 말고,
1: 아, 그럼
0: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막 전화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보내신 물건이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2: 닭살은 돕겠네요.
0: 외국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1: 차라리 닭살 돕는 게 나.
0: 그래요, 예, 그렇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이 너무나 은혜되고 좋아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1: 저 시간이 지금
0: 어떻게
1: 어떻게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0: 우리의 그 정통 어택 시간이네.
1: 예, 예, 예,
0: 5분이죠?
1: 예, 5분.
0: 자, 드디어 오랜만에 우리가 정통 어택의 표준 5분 어택!
1: 어택! 5분 자. 어택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0: 네,
1: 것을
0: 그래요.
1: 여러분들 지금 예, 좀 체근을 하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필요 물품들 오늘 올라온 것들 소개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개척교회 방송 장비 앰프 스피커 반죽이 잔향 반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가 한 대 필요합니다. 방수 페인터 한 번 연결해 주셨고요. 자 테인의 성인용 기저귀 특대용과 물티슈 라디오는 나왔고요. 어린이 성경책 8권은 아직 안 나왔고 전도용 성경책은 나왔고요.
1: 네.
0: 자 이렇게 연결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1: 네 어떻게 네. 연락 주시면 되죠?
2: 샵 0981 오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오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1: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예.
1: 오늘 지나고 나면 또 한 주 동안 내내 찝찝하거든요. 아,
0: 맞아요.
1: 그때 저걸 좀 흘려보낼 걸 그러면서
0: 껄껄껄 하지 마시고
1: 그러지 마시고
0: 예.
1: 개운하게 흘려보내시고 흘려보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30층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예, 부점장님이 활짝 웃고 기가를 하느냐. 예, 괜히 그냥 옆자리에서 아우, 콕 찌그러져서
2: 가느냐.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자, 7개 층이 남아있거든요.
0: 예.
1: 7개 층이.
0: 아, 완전수 예. 7. 자, 7개 층수를 하나하나 메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일단은 뭐 우리 필요 물품도 아직 안 나온 것들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이 성경책은 지금 꼭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린이들이니까 다음 세대 아닙니까?
1: 아,
0: 다음
1: 맞습니다.
0: 세대는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세대니까
1: 예.
0: 예, 이런 물품이 나오면은 어쨌든 살려냅시다, 여러분.
1: 근데 뭐 어린이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우리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네.
1: 예.
0: 그래요. 어린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죠?
1: 나오긴 합니다만.
0: 예. 근데 아이들이 예. 읽고 또 가져다니기 좋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런 것들로 아마 우리 정시경제가 저기 광주에서 아마 전도용으로 쓸 것 같으니까.
1: 예. 개척교회
0: 예.
1: 주일학교 비치용으로
0: 아,
1: 예.
0: 그 봐요,
1: 하려고
0: 그
1: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예.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0: 네. 예. 우리가 또 창원에서 이 방송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정신경제 광주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예. 그 광주에서도 이런 방송이 있으면 그쪽에서 구하겠죠, 그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에서만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 그래요?
0: 자 여기서 구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어린 생명까지 살려내는 우리 창원극동방송의 행복 백화
1: 아이고,
0: 점점
1: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3분에서 4분 가량입니다.
0: 오분 어택이 벌써 이게 막 훌쩍 흘러가는 중에
1: 예.
0: 아 우리 부점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팔이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1: 예.
0: 전혀 팔이 안 올라가고 있는
2: 7
1: 7개 층이 남아 있는데요. 예. 과연 몇 개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 귀

0: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예. 자, 이분께서 또 한번 화답을 해주시네요.
1: 왔다네, 왔다네. 기정 24!
2: 예. 우리 손희숙 권사님께서 또 기다리시다가 물꼬를 틔웁니다. 비누를 나눔 합니다.
0: 아닙니다. 비누가 아니고요.
1: 비누 몰드.
0: 비누 몰드라고.
1: 예.
0: 예 틀. 예, 비누를 만드는 틀. 틀을 예. 예, 나눔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1: 이게 그 이제 뭐 공예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토요학교 이런 데 좋잖아요. 맞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비누 만드는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몰드 여러 가지 모양을 쓰다 보니까 들쑥날쑥이라 한 가지로 통일하기 위해서 각 네, 모양들을 예, 예. 나눔하겠습니다. 아, 네. 해주셨습니다.
0: 비누 틀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1: 예. 예. 아 드디어 올게 왔나요?
2: 네, 눈이 예. 떴습니다. 기정
1: 아, 우리 기정 몇 층입니까? 이제
0: 25층. 25층.
1: 기정 25.
0: 25층. 네. 자, 정수아 씨께서 성경책을 보내겠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지워서 조금 흔적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1: 아유,
0: 괜찮죠.
1: 괜찮아요. 예. 이름 그대로 써서 예, 보내도
0: 예,
1: 돼요.
0: 예, 예, 지우지 마세요.
1: 예. 예. 누가 보던 건데 이렇게 또 흘려보내면
0: 그게 또 흘러가는 겁니다.
1: 예, 받은 아이가 또 예. 아우 이 친구 너무 성경을 예쁘게 잘 봤네. 그럼요. 하고 또 흘려보내고
0: 예.
1: 예. 이름은 또 있는 그대로 적어서 보내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그 그냥 일반 성경이죠. 지금 나온
0: 네네네,
1: 게 어린이 성경. 성경은 아니고 예, 예, 그죠. 예. 네, 성경책이 한 권 더 나오게 됐습니다.
0: 자 이제 다섯 개층 이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다섯 개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몇 개층까지도 마무리를 네. 할 수 있을 것인지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기증들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 이런 네. 거 사소. 저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뭐, 어린이 성경책
0: 뭐, 머리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머리핀 좋다.
0: 예, 머리핀 네. 이런 거 예, 우리 애가 저기 밥 먹을 때마다 저기 머리카락이 자꾸 국에 담궈가지고 예,
1: 그 같이 말아먹어요.
0: 머리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필요 머리핀
1: 그렇죠.
0: 이런 것들 예. 사기는 조금 못한데 또 있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물건들도
1: 사소하다 사소하다
0: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 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뭔가 손을 드시는데요.
1: 부장님 손 들은 거예요?
0: 예.
3: 팔이 아파서요.
1: 아 그렇죠.
2: 기증 26.
0: 기증 26입니다. 26.
1: 부장님이
2: 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 예.
2: 가을에는 스카프죠.
0: 예.
2: 스카프 다섯 장 기증합니다.
0: 아, 스카프 다섯 장?
1: 웬 스카프?
2: 네, 웬 스카프?
1: 웬 스카프예요?
2: 집에 있는 스카프?
0: 예,
1: 안에 거?
2: 새 스카프?
1: 예, 안에 거?
2: 밖에 거?
1: 안에 거 아니고? 밖에 거?
0: 예, 새 스카프를 다섯 장.
2: 와이프는 스카프 안 해요.
0: 예,
1: 아, 상의한 거지요?
2: 걔는 몰라요. 예.
1: 그거는 그래, 몰라요.
0: 예. 자, 이렇게 스카프가 다섯 장이 나오고요.
1: 네.
0: 이분께서 지금 요게 기증인가요?
1: 기증인가요?
0: 예, 우리 한 분께서. 예. 기증이 오셨습니다.
2: 시작됐네.
0: 아니, 그건 아니고.
1: 이분 성함만 떠도 저희들은
0: 예, 예, 깜짝 놀랐는데.
1: 그렇기 때문에. 자, 기증 27.
0: 27. 8270 님께서 예. 예.
1: 샴푸예요?
0: 샴푸를 지금 기증을 하신 겁니까?
1: 그렇겠죠?
0: 예.
1: 예.
0: 예.
1: 이분은 또 기증 달인이잖아요. 예. 뭐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 예, 기증인 것 같아요.
1: 일단
0: 예.
1: 우리 8270님, 기증인지 아니면 이게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0: 예, 시간이 다 됐는데.
1: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기증 28. 자, 이제 올라온다. 예선 우리 방송 가족이 만화 성경책 드릴게요.
0: 네, 기증 28.
1: 그리고 앞에 샴푸 기증 맞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1: 예. 아쉬운 두 층을 남겨놓고.
0: 예, 정말 예. 많이 올라왔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수!
1: 감사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흘려주신 이 물건들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복음이 되어서 또 생명으로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행복백화점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남겨주시죠.
1: 네, 긴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저희들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시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 행복백화점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으로 이어갈 걸로 믿고 저희들은 다음 주 돌아올게요.
2: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다 보니 저의 건강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려주 있어.

0: 지금까지 서창아 점장님 그리고 김대성 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크룩스의 Oh My Go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MHz
4: 진주 FM 92.5 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아직 햇볕은 뜨겁고 한낮의 더위는 여전한데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조금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참 이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끝났구나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8월이 시작될 때는 한참 남은 것 같았는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 줄을 바라보고 있네요. 올해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왔죠.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일도 있었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은 8월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진주중앙감리교회 한성수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소망의 기도로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계절이 바뀌는 이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귀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예,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이십니까? 갑작스런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직장과 일터의 무게로 주저앉고 싶거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진 않고요. 가장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의 상처로 한숨 짓진 않은지요. 이처럼 짐이 무겁고 삶이 외롭고 두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질병의 공포 앞에서도, 불투명한 직장의 미래 앞에서도, 자녀의 방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

0: 주십니다.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건강을 회복할 수도, 꼬인 인간관계를 풀 수도,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해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 감당할 힘과 굳센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 힘이 빠져 주님의 손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결코 우리 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강한 손은 우리와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생이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실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분명한 음성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함께 하실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주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오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는 말씀대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일터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인도하시며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늘 붙드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 또 다르게 보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았던 하루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하루라도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의 일이 걱정될 때에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일상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십시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후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의 한 걸음을 소망의 기도와 함께 내딛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조수아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꼭 기도받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까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소망의 기도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긴 사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두 마디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은요, 9328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다른 사람이 오게 되어 제가 8월 말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다닐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1: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만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과 처지 입장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 이레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예비하시며 온전케 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9328님의 지금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0: 사연은요, 9215님의 사연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오고 있는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딸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소망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귀한 사연입니다.
1: 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앓고 있는데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 불러주셨사오니 사명과 달란트 소명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님.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코 어머니의 그 미도와 믿음과 간구가 주께 열납되고 상달되어지는 논란과 능력사가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 주님.
1: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고쳐주시고 치료하셨고 회복시켜주셔서 모든 영광 감사 또한 찬미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더 혼자 감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과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고07님의 사연입니다. 신랑 월급이 2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속히 이번 달에 해결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 웃음이 피는 시간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1: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2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해결될 문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셨고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다시금 웃음이 피는 시간과 행복한 가족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함과 그 역사심 가운데 진정코 마지막 승리자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예비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소리는 놀라운 권능도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이끌어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7254님의 사연인데요. 저의 믿음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와 또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 둘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살인 둘째 아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1: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0: 주님.
1: 진정한 믿음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주님.
1: 상황 때문에 현상 때문에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릴 때 많이 있는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둘째 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17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과 증거가 나타나

0: 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의 십자 밑에 내어 맡깁니다. 평안과 평안, 행복과 기쁨으로 이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굉장히 오랜 시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을 새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254님 소망의 기도가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7087님의 사연인데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십니다.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옵니다. 두 분 다 예수님 모르시는데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영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 없이 섬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성함이 신병관 그리고 배순례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0: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1: 주님.
0: 친정 부모님, 신병관, 배순례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1: 주님
0: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1: 아멘.
0: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1: 아멘.
0: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1: 주님.
0: 짐이 무거워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1: 주님.
0: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것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진정코 합력하는 능력 역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히 어머님,
1: 주님.
0: 절에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번 길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권한 능력이 밝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주님,
0: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님, 주님.
0: 어머니와 아버지, 신병관 배순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진정코 부모님이 부담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영원 구원의 놀라운 권한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마지막 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에 후회 없는 진정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군의 열매로 진정한 선물을 받을
1: 주님.
0: 수 있는 놀라운 권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간절한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0611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교회 나간 지 1년 6개월째 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0: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남편이 교회 나간 지 1년 6개월째라고 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기쁨을 더해 주시고
1: 아멘.
0: 감사를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능력 역사가 이 가족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1: 아멘.
0: 믿음에 믿음을 덧입혀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부어주시어서
1: 아멘.
0: 진정코 화목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 찬미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권능도 주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끌

0: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전도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함께 하셨을지 생각해 볼 때요. 0611님 정말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도 이제 전도가 돼서 1년 6개월째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또 귀한 기도 응답의 열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계속 일으켜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사연은요. 6202님의 사연인데요. 우리 아들 부부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부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주님.
0: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입말의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주님.
0: 태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게 하시고 진정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예비하시며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다음 사연은요. 익명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40년 이상 정신질환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작은 아들과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남편, 당뇨와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주님, 자신이 끊어야 할 것을 단호히 끊어버리게 하소서. 저의 허리, 무릎, 불면증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40년 이상 정신질환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작은 아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남편, 당뇨와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당뇨와 신장 기능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자신이 끊어야 할 것을 단호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셨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사가 밝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리옥기는 허리 무릎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주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논란과 능력이 넘쳐나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진정코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음을, 깨끗하게 형통의 능력으로 다가왔음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놀라운 권능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0925님의 사연인데요. 딸이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주님이 치료의 손길로 완치시켜 주셔서 약을 안 먹어도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딸을 위한 기도 사연을 주셨어요.

0: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사연들을 들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줄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부모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1: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삶이, 직장 생활이, 또한 인생을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신경과 스트레스로 그렇게 지친 그런 모습이 온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옵소서.
0: 아멘.
1: 완치시켜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허락하여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약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영위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간구하오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룬 놀라운 권능도 주님이 부으시고 이끄시고
0: 아멘.
1: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세상 약이 아니라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음을 그렇게 만인에게 증거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시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3520님의 사연인데요. 돌발성 난청이 와서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청력도 회복되고 이명도 없어지길 기도 부탁드려요. 사연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또 귀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 정말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0: 주님.
1: 돌발성 난청이 와서 스테로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약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명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감과 담대함으로 무장한 채 주님의 나라와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0: 아멘.
1: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이끄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건강한 능력 가운데 구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늘 함께하는 삶의 그 여정 되어질 줄로 믿사올 때에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다음 사연은요. 두 자녀를 위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에게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1: 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는 두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배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0: 사랑과 또한 신앙으로 무장된 복되고 아름다운 배필을 통하여 말미암아 삶의 자리마다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건설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의 십자 밑에 내맡깁니다.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온전케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6820님의 사연인데요. 큰오빠의 하나뿐인 외동딸 조카를 위해 눈물로 매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에 농촌 지도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애쓰며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좋은 고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이 조카님은요. 네.
0: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아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큰오빠의 하나뿐인 외동딸 조카를 위해서 고모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10월에 농촌지도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애쓰며 준비한 모든 시간들 기억하시고 진정코 주의 크신과 능력이 충만케 넘쳐나길 원합니다.
1: 주님.
0: 마음의 평안과 확신 허락하여 주로 말미암아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 역사가 밝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합격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1796님의 사연인데요. 친정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이르셨으나 고비를 넘긴 후 믿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하심과 예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역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친정아버지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갸륵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고비를 넘긴 후 믿음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놀라운 권능도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옵소서.
1: 아멘.
0: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예수군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주관함을 그가 깨닫고 그가
1: 아멘.
0: 누리며
1: 아멘.
0: 증거하는 놀라운 권능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은 진주 중앙감리교회 한성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기도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도 있어요. 하지만 소개된 사연이나 소개되지 못한 사연이나 하나님께는 모두 귀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사연을 보내신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오늘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

위로로 또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면서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 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9장의 말씀으로 역설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과 재물의 논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더 강한 군사력, 더 막강한 재력,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처럼 강대하고 부유한 이방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유다는 대단히 초라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9장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더 웅장해지고 종말론적이며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복자와 군대와 마병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보내시겠다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요새는 무엇이며 우리가 맞이해야 할 왕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 북방의 이방 나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리적인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3절과 4절에는 당시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두로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요새를 짓고 은과 금을 먼지같이 쌓아놓아도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불사르겠다,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두로는 견고한 요새를 믿었고 먼지나 진흙처럼 흔하게 은과 금을 쌓아둘 정도로 막강한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고 갔을 때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경제력과 요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대적을 막아 기웃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견고한 요새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진치신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끝에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심판 이후 오히려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편입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심판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파멸이 아니라 정화를 통해 회복과 포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한 산성을 무너뜨리시지만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은 은혜의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0: 가 되시는 분입니다. 낮아지심이 먼저이고 높아지심이 그 다음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구원,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숨겨진 복음의 순서입니다. 셋째,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전쟁을 위해 흰 말을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평화를 위해 나귀를 탔습니다. 이 왕은 타인을 짓밟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평화를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라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닷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힘으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구원이 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10절은 이 왕의 통치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통치 영역을 넓히지만 이 왕은 병거와 말, 전쟁의 활을 모두 끊어버리십니다. 무력을 끝내시고 오직 화평, 샬롬을 선포함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정권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는 전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 오실 때 갇힌 자들에게 놀라운 해방이 선포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언약의 피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짐승의 피를 넘어 장차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요셉이 빠졌던 것 같은 생명 없는 구덩이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는 자들을 향해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의 벽에 막히고 고난의 진창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죄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덩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전의 고통을 덮고도 남을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합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판과 전쟁의 이미지로 시작했던 이 9장의 말씀은 벅찬 기쁨의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날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버려진 돌멩이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왕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힘의 논리를 뒤엎고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만났습니다. 오직 우리를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참된 요새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화려함 대신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낮아지심과 화평을 심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물없는 웅덩이 같고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면 오늘도 오직 소망을 품은 갇힌 자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가 여러분을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신 왕, 스스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분 안에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에 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에 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급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 시사회와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영화 청년 조용기는 19세 때 폐결핵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성한 육필일기와 각혈흔적 그리고 회심과 목회사역 전반을 다루며 희망의 목회자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야성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시사회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박종화 원로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경으로 소망을 전한 통전적 목회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인이 교인들 앞에서 행한 공개회개와 북한 동포 지원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유산으로 짚었습니다. 김성경 목사는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라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양동근 씨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심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16 봉주루 홍제천 희망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인 10여 명으로 러닝 전도팀을 꾸려 매주 토요일 홍제천을 달려온 지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5km 코스를 운영하며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2040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응원과 기도의 힘을 전했으며 이서구 담임 목사는 이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당회 회의에서 장로 2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예장 대신 총회 장로교육원이 주최한 2026년 장로평생교육 여름캠프 강연에서 당회 내 반대 의견을 공식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레드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더하기 회의와 결정하는 빼기 회의를 분리하고 청년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전담팀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재청, 정족수 등 어려운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회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성령의 인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통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당진 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걷기 등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감리교회 노인대학은 올해 파크골프학과를 신설하고 대상을 만 60세로 낮춰 지역 어르신들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복음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실버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보령 동대 감리교회의 만보걷기 사역 등과 함께 공유됐으며 시니어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에서 전도의 주체로 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 평생교육협회 사무총장 오만종 목사는 초고령사회 한국교회가 노인을 돌봄 대상을

0: 넘어 신앙의 선배와 선교적 주체로 세우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교회 배단이 홀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3,280만 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이번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주최로 열렸으며 이길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보호출산제의 성과와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여해 강원영 목사의 20주기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동교회와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가 개최한 이번 추모 모임에는 교계 인사와 타종단 인사들이 참석해 1945년 경동교회 설립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설립, 세계교회협의회 활동 및 종교 간 대화와 평화통일에 힘쓴 고인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상남도 오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남 서부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 뉴스 이희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들러리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영화로 치면 마치 행인 1 같은 느낌. 오늘은 그런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계속 오빠가 찬양하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
1: 그렇네.
2: 야, 뭐래? 응? 야, 너희 오빠가 기타 반주 잘해줘서 그런 거야.
0: 아, 뭐래? 기타 반주보다도 찬양 싱어 목소리지. 목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뭐랄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과.
2: 야, 너무 띄우지 마.
1: 야,

0: 민지 저러는 거 한두 번이가 뭐.
1: 역시 찬양팀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없지.
2: 아 참 민서가 총무가 비었던데 혹시 도와줄 수 있니? 아, 꼼꼼한 건 너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
0: 아 총무.
2: 네가 해주면 진짜 엄청 든든할 것 같아. 안 되겠냐? 응?
0: 아니다. 내가 할게.
1: 역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잘하는 걸 주셨다니까. 둘 다 완전 멋지다.
3: 하나님, 왜 저를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만드셨어요? 저도 현석이처럼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데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2등. 왜 전 조연으로 살아야 됩니까? 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나 봐야겠다. 보자. 안드레. 어?
1: 오빠, 엄마가 간식 먹으래.
3: 저기 민지야. 네 안드레 아나?
1: 뭐야, 안드레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베드로 동생이잖아. 엄청 유명하진 않아도 나 그 정도는 알지.
3: 아니 그래, 그런데 여기 이 구절 봐봐.
1: 응?
3: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네.
1: 진짜? 몰랐네.
3: 야,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래, 베드로도 없었던 거지. 그만큼 안드레도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1: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빠 두 분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잖아.
3: 응? 그렇지.
1: 그렇지.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어.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비추는 조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부르시는 자리가 다른 거야. 굳이 말하자면 찬양팀의 숨은 주역이 오빠인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 멋진 거야. 떡볶이 시켰다. 오빠 빨리 나와.
3: 그럼 내가 조연이 아니라 찬양팀의 숨은 주역이었다 이거네. 좋다. 마지막 날 총무 열심히 하자.
4: 세상은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5: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6: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4: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5: 기적이 일어납니다.
6: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 생후계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는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옆에서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과연 금방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거의 10중 8구 제가 대답에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차릴 만큼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다면은 거의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얼굴이 확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뭘 흔들면서 운전면허 시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 그거 합격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을 생각할 때 기뻐지는 겁니다. 이럴 때 기쁨은 어떤 조건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내면적인 어떤 받아들임 이것과 관계되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만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인데 이런 것 같은데도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생기지 않으면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잘 웃는 사람이 예쁘더라고. 잘 웃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웃음에 대해서 잘 알려진 명언들이 있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윌콕스라는 분이 하는 말이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그 웃음 치료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활기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하루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웃으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꽃피게 될 것이고 서비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날 때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도 웃으면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우울하거든 더 소리내어 웃어보십시오. 웃음 앞에서는 우울증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면은 두려워해서 움츠려두지 말고 그를 향하여 웃어보십시오. 도둑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도망가버려. 여러분 환경이 지지 말고 기쁨을 주도하심으로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존재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거의 없는 사람도 기쁨을 주도하면은 기쁨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주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 기뻐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통해서 내 팔을 통해서 내 다리를 통해서 잘 지나왔는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있게 된 그 모든 과정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쁨을 주도해야 될 또 하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서라도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되 마치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보는 것 같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 어머니가 보통 보면은 잘 웃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은 왠지 옆에 사람이 좀 새처럼하게 보이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 아들을 볼 때의 그 표정. 뭔가 모르게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뢰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들 보는 눈은 옆에서 보면 표시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 다른 사람을 보는 거하고 자녀를 보는 그 표정이 여러분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도 이렇게 지나보면 뭐 나 만사가 뭐 꼭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뭐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들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그 어머니의 눈길을 생각하면요 다시 쉽게 회복이 돼요.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각별하게 대체 불가능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눈길.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도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왜 차성수 장로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부산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그렇게 뭐 참 아들 걱정, 90 넘었던 아들 걱정할까 싶어 총기도 대단하고 하셔가지고 잘 계신데 어쩌다 넘어지셔가지고 이 팔을 부렀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음식 뭐 이래 하고 이런 게 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수발을 들기 위해서 그 몇 주간 이제 가 계시는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목사님 엄마 모시기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하나하나 이게.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한 번씩 어떻게 해보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발을 잘하고 계신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교회 오고 싶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 자신은 그럼 어떻겠냐? 어떤 환경에서도 과연 기뻐했을까? 바울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은 사실 뭐 기쁨은커녕 낙담과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마땅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좀 즉각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뭘 이리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컵을 떨어뜨렸어요. 귀한 컵인데 떨어뜨렸어요. 컵이 부서졌어요. 순간적으로 아이 그걸 좀 똑바로 쥐고 있지 못하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나올 것 같다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거지. 다치진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대체로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요 하는 말을 저는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 오늘 또 앞차가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표정 관리 좀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내리면서 앞차 내린 사람은 어디 다친 일 없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통 당하고 힘들었을 때 분명히 인상이 안 좋았을 거예요. 힘들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런 것이면 바울 사도가 천당 가 있는 사람이지 지상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아픈 거지. 고통스러운 고통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매일 반복이 돼요. 바울이 살아온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이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안 나오는 거 루스드라이 돌에 맞아가지고 말이죠.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바깥에 성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몸에는 성한 곳이 없고 그것들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오늘같이 구름 끼면 온몸에 신경통이 도지고 너무 자주 굶고 그렇게 해서 몸이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성적인 안질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도였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 약한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갈 때의 초창기입니다.

신은 여종 하나가 자꾸 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멈춰서서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당국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국에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온몸에 또 만신창이. 그럴 때 때리는 매는요, 그냥 소소한 매가 아니에요. 피가 터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빌립보 16장에 보세요. 나중에 그들을 상처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옥에 가두어 그 깊은 밤, 그 딱딱한 것, 그곳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바울의 입에서는 원망과 낙담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도 연금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기쁨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처럼 환경에 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정에 노예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쁨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도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니만 그 유명한 사무엘이 그의 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랬더만 거기에서 이남 산녀가 더 나왔어요. 애를 하나도 못 낳았던 사람이. 우리가 기쁨을 주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기쁨을 주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이나 이럴 때요. 우리가 지금 집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형제들이 6남매, 저희 집사람 형제들이 7남매 다 사는 게 뭐 그런 대로 뭐 그랬죠. 뭐 옛날에 뭐 다 잘 배우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에 주변 분들이 다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아. 우리가 무슨 큰 재벌인 줄 알아. 제가 늦깎이로 이 경상대학교 학교 갔더니만 교수님들이 말이지 저를 뭐 크게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인 줄 알더라고. 나중에 사정을 알고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배정된 장학금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뺏어가 다른 사람은 다 주고 막 이랬거든. 저는 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재벌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자들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가 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얼굴에는 늘 전에 자신만만하고 얼굴이 환할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 전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0: 제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그래 아주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시골에 땅 많이 가지면은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하루도 못 쉬고 늘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땅도 없고 뭐 남 집 세대로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는 막 주일만 되면 막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가니까 밤에다가 저 사람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간다고 나는 근데 이게 맨날 흙두성이 이게 뭐고 이거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기쁨을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주도하며 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웬만한 일을 만나도 그래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한 사탄을 이기고 여러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에 찬양으로 문을 열어가는 안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제였나요? 처서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날씨가 한풀 꺾여야 된다.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기예보를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덥습니다. 자, 여러분 더위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은 잘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 아마 산에 가보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올라갈 때는 위만 보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힘차게 뭐 힘이 들어도 버티며 올라가면 되지만 내려올 때는 또 이미 힘이 빠져서 다리에 힘도 풀리고 또 그래서 무릎에 또 무게가 실리고 또 시야가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본대요. 그러니까 발 헛디디기도 좀 쉬워지고 그래서 오래 산을 타신 분들은 내려올 때 걸음을 더 짧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산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뜨겁게 달려왔던 여름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즌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좀 헐거워지기 쉽지 않을까요? 다 왔다 이런 안도감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은 정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안고 다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를 표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표대 동의하신다면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표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다윗 테너 이다윗님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자의 주제 단어가 표대입니다. 표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길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1548님 고백하셨거든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 동의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오늘은 푯대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푯대, 나는 믿음의 걸음에 지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믿음을 담아 여러분 표대라고 오늘 고백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8270님이 네, 흔들려도 괜찮아요. 내가 바라볼 표대가 하나님이라면, 어우, 예. 내가 바라볼 표대가 하나님이라면, 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나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표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제이였습니다.

827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예. 3일 POP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 단어가 표대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표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5515님 표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9507님도 표대. 또 효성 집사님이 오늘 점심 드시고 좀 걸으셨다고 저질 체력이신데 예 오늘은 걸어도 걸을만 하셨구나. 네 저질 체력도 표대를 향해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상관없이 우린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사람들. 예 우리 체력과 상관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또 계속 걸으십시오. 집사님 잘 걸으셔서 다리의 힘도 돌아오시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우리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문자로 도전해 보시죠. 오늘은 주제 단어는 표대입니다. 문자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표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이탈리안가 어디에 유리를 이렇게 세공한다고 할까요? 그 멋진 유리 공예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달구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딱딱한 유리가 아니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물흐물한 순간에 완전히 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세공사라고 할까요? 그 기술자가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순식간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되고 딱딱 피부가 좀 딱딱해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완전히 상처가 굳어버리면 그러면 거기 이제 흉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내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딱지가 않고 흉터가 남아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 부드러운 때 아직 굳어버리기 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루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경험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그분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표대를 향해 가는 방식이겠지요.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표대입니다. 여러분 문자로 표대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표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리 제인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 우리가 태산도 넘고 험한 골짜기도 걸어가지만 우리가 푯대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걸음일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의 문자의 주제 단어는 푯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푯대라고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507님은 고구마 드시고 계세요. 네, 집사에서 권사가 된다고 친구한테 들으셨다고요? 이 중요한 걸, 예, 친구분이 결정하신 건 아니죠. 예. 아직 미성숙하지만 권사 되신 거에 축하합니다. 907님의 삶에 하나님이 푯대가 되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며 그 과정에 때로는 직임도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만한 지혜와 은혜도 더 하시겠죠. 네, 907님 축복합니다. 8318님 푯대, 예, 주님을 쫓아가는 푯대, 그 푯대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8318님 축복합니다. 9722님도 푯대라고 남겨주셨고요. 1457님 푯대, 하나님을 향한 푯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네, 1457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건 틀림없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린 지치지 않고 푯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푯대라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푯대라고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에 아까도 소개해드렸죠. 우리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제 단어로 함께 문자로 나누고 있는 단어는 표대입니다. 9722님, 4343님 오늘도 표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은 표대 남겨주셨어요.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를 환영하고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는 것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건 중에 오래된 발명품, 이게 발명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매듭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듭. 근데 매듭을 짓는 걸 보면 제가 아는 건 운동화 끈 맬 때 매는 매듭 정도 저는 아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실 두 개를 이렇게 뭐 끈도 그렇고 꼬아놓는 것 같은데 어떻게 꼬아놓느냐에 따라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엮어놓느냐에 따라 힘을 쓰는 방향도 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본래 묶으면 그러면 꽉 묶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단하게 조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당기면 스르르 그냥 풀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단단하게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때는 그 매듭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당기면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도 보면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러면 우린 그게 막 단단하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여지고 있고 이걸 풀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그 묶여있는 관계들은 생각보다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묶이지 않고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엮여 있느냐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어떤 공동체 관계 안에 묶어 놓으셨다면 어쩌면 시련이 올 때 더 단단해지는 매듭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풀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주의 은혜로 쉽게 풀어지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이 남은 오후의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주영 대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듣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때때로 세상의 판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누군가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능력 또 환경 뭐 이런 모든 조건에서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시작부터 그 그늘에 가려서 힘겹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외모로 모두의 시선을 받았고 남편 야곱의 사랑까지 독차지했죠. 평생 언니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반면 언니 레아는 신혼 첫날부터

남편의 냉대와 미움을 받는 그런 절망적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레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패배자였죠. 하지만 절망의 그늘 속에서 레아가 선택한 것은

0: 뒤집으셨습니다.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라헬은 어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항상 독차지하고 늘 그 곁에 있었지만 언니 레아가 자식을 일곱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내 조건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라헬의 교만은 비로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교만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들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야에 진입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라헬이 마침내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창세기 3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은 라헬이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라헬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죠. 혹시 지금 인생의 힘겨운 벽 앞에 서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외롭고 또 힘들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조건이나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삶의 판을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 힘과 내 조건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판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성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1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0: 그들의 뜨거운 기도와 간증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 안에 한 청년, 언더우드는 사람들 앞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는다.
1: 몇 주 전에 사도행전 강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날 때쯤 인도로 떠난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바알과 같은 마음을 지닌 열정과 헌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현실을 듣고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날 인도로 보내시려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2: 언더우드,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3: 저도 그날 똑같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인도로 가겠다고요. 지금부터 준비할 겁니다.
2: 감격스럽군요.
4: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2: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저를 뭉클하게 하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0: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불러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1: 그날 밤 언더우드는 한 기독교 잡지를 우연히 펼쳐본다. 그 안에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 보낸 편지가 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은 언더우드는 마음에 깊은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0: 지금까지 조선에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조선은 어떡하지?

0: 한편 그 시간 두루신학교에는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워즈워드가 있었다. 그는 친구 아펜젤러와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 워즈워드, 난 졸업하면 일본으로 갈 거야. 그곳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
2: 아펜젤러,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
1: 편지? 조선에는 아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을 위해 누군가 와주십시오. 조선? 처음 듣는 나라인데?
2: 일본과 가깝게 붙어있는 나라야. 편지엔 지구 안쪽 구석에 박힌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먼저 선교를 요청하는 나라를 본 적 있어? 게다가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잖아. 난 조선에 갈 거야.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꼭 만날 거야.
1: 그럼 우리 함께 아시아로 가겠구나. 나는 일본으로, 너는 조선으로.
2: 그래, 우리 각자 어디로 가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길 기도하자.
0: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후 어느 날 워즈워드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펜젤러를 찾아온다.
1: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선교 나가는 건 어렵게 됐어.
1: 아, 그래? 마음이 바뀐 거야?
2: 아시아로 떠나면 어머니 홀로 계실 텐데 최근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거든. 당장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셔서. 이번 선교 준비 모임은 참석이 힘들 것 같아.
1: 그렇구나. 마음이 무겁겠다. 그런데 알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야.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나 대신에 조선에 가줄래?

0: 조선은 절실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
1: 조선에?
0: 일본과 가까우니까 한번 보고 오기만 해줘도 좋겠어.
2: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선을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부탁하는 워즈워드의 모습에 아펜젤러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1: 알았어. 네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렇게 해볼게.
2: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83년 10월 미국 코네티켓 다트포트에서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가 열린다. 피어슨 목사는 세계선교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그 속에 뉴브런스윅의 언더우드와 두루신학교의 아펜젤러가 각 학교의 대표로 앉아있었다.
3: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와 철도, 인쇄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문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선교사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피어슨 목사의 외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집회가 끝난 후 피어슨 목사와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3: 혹시 생각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나요?
1: 네. 친한 친구가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요청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3: 아하, 어딘지 압니다. 마침 조선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학생이 한 분 더 있어요. 저기, 언더우드? 잠시 이쪽으로 와줄 수 있나요?
4: 예, 목사님.
3: 저 여기 조선으로 가겠다는 친구가 있어서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4: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저는 아펜젤러입니다.
2: 그렇게 한 집회에서 헌신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일본행 배에 함께 오른다. 두 사람은 조선에 들어가기 전 일본에 머무르며 이수정을 만나게 된다.
0: 오, 하나님. 드디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2: 오래도록 그리워한 사람을 만난 듯 이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 수정의 모습이 언더우드는 낯설지 않다. 이미 편지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4: 당신의 편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1: 저는 제 생각과 좀 다르네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남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석 달간 머무르며 이수정에게 조선의 문화와 예술, 정치 상황과 한글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다. 그들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들려있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1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출연 임한건, 김효섭, 최웅, 유춘희, 이은영,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 김포, 하남, 광주, 경남, 통영, 함양중부, 경북, 구미, 예천, 김천북부, 울진평지, 부산, 부산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도서제외, 지역의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부산 포도원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 예배자 욥의 축복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한 말씀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자 욥의 축복. 예,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 예배자 욥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에 예배에 참 성공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욥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력서를 써내려가듯이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의 환경은 어떻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재산 목록까지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책 보면 알듯이 그죠? 한마디의 단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뭐 이 교회의 지킴이 같은 사람이다. 지킴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뭐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되듯이요. 이렇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한마디의 단어가 이 욥 전부를 설명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예.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라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만약에 이 경외한다는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 같은. 그래서 저 북한의 김씨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렇게 손 들고 동상을 만들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신에게 절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적합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증거가 그 사람이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의 고향이 어디냐? 우스 땅에 사는 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스라는 곳에서 욥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3절에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그 우스 땅은 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땅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요, 마치 풍수지리 사상과 같아가지고 땅과 생각할 때에 인생은 좀 전문 용어를 빌리면은요, 인생은 개판이어도 그죠? 조상 묘만 잘 쓰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그런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어떨지는 상관없다. 조상 묘자리가 좋으면 땅이 좋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풍수지리 사상은 뭐냐? 땅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땅에 의해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땅이 좋아야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으면 땅도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공이 목축인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흉년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결실합니까? 백배로 결실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 이삭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풍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좋게 하고 우리 삶을 영광되게 하려면 아름답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변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인맥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열심과 부지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좋아지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은 주변이 좋아진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구질구질하고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면은 그 가정 가문의 구질구질함들이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흙에도 마찬가지죠.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왕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좋아 보여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그냥 이웃 나라에 잡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땅도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산, 양산, 또 울산,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산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북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나라가 이 땅들이 좋아지려면은 우리 포도원 교회가 조국의 새벽을 깨우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등 따쓰고 배부르고 복을 받았는데 주변은 다 망했더라,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고 넘치고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포도원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만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북구가, 부산이, 양산이, 울산이, 우리 조국이 좋아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내 주변에,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도둑놈 사기꾼이 이렇게 득식을 하느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 없는 환경을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찌하면 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똑부러지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면요, 주변이 좋아지고 환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환경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또 복을 보면요,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1절을 보니까 그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뭘 하고 싶어지냐? 주님, 나 좀 바뀌고 싶어요. 새로운 삶 살고 싶어요. 뉴 라이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향해서 변화의 길을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결론은 변화이죠.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품의 온전한 변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가장 먼저 내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이렇게 밥 먹다가 안색이 변해가지고 인상 쓰고 그렇게 버럭하거나 그럴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성령이 우리 중심을 잡아줄 때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캐릭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렇게 그늘 또 1절 하반절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니까 손과 발도 바뀌더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지 열심을 해야 돼요. 손이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뭘 말합니까? 악에서 떠났다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서 어떻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해서 거짓말

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등을 치거나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은 이렇게 어느 다른 도시에서 미국에서 일인데요, 어떤 이 가게를 갖다가 매매를 하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이 거기서 이제 합당치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대로 말하면 그죠?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 말에 이분이 모든 손해를 다 글머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다시 되돌려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 아, 이분은 정말 참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서 그분을 보니까 잠시 잠깐의 물질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마치 하수구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은 가만히 두면은 너무 이렇게 맑아 보여가지고 그물 떠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짝대기를 집어넣고는 이렇게 한번 휘젓고 나면은 생선 뼈다구부터 시작해 온갖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사실 정상이죠. 그런 나도 모를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다른 게 아니죠.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죄인인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그 주변의 땅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또 이렇게 그가 무슨 복을 받았냐 보니까요, 그의 자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보시니까 몇 남매를 두었습니까? 10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이렇게 두었다는 거죠. 많죠. 10명이면 10남매라는 거죠. 근데 그 10남매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많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복이다 그래 말해요. 그러나 자녀가 많기만 한 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욥처럼 할 때에 자녀가 많은 것이 넉넉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뭐냐? 4절과 5절을 가보시면요, 욥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생일 잔치를 자녀들이 합니다. 내가 생일이니까 누이들을 청해가지고 친구들 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면 또 꼭 욥이 뭘 하냐?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모여라. 그리고는 뭘 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없었는가?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었는가? 그걸 가지고는 명수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내 가지고는 각자의 예배,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열 명의 자녀들은 참 복받은 집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실패하면요, 실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농사 실패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 장례 위원장 목사님이 누군지 불분명하다거나, 내가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어디서 눈을 뜰지 잘 헷갈린다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옥황상제 앞에서 눈을 들지, 부처님 앞에 눈을 들지, 주님 품에 눈을 들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품 안에서 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요, 나 못 죽어 하면서 막 손톱으로 벽을 긁어 가지고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도 하죠. 저기 시커먼 옷 입은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떠하냐? 어린 아기가 점점 더 이렇게, 어릴 때 기저귀 차고 엄마 젖 먹으면서 아기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또 연세가 드시면 또 그런 과정을 지나잖아요. 어린 아기처럼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뭘 할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되다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덥석 안기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것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식 농사를 실패하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요, 그 자녀가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 앞에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자녀가 원한다면은, 자녀가 원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예. 이제 뭐 입시철이 되어지면 이렇게 당연히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향을 맞추어서,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모예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고3이 되니까 어머니 권사님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올 한 해만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이렇게 신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신촌이라고 촌은 아닙니다. 예. 그 독수리 있는 학교 있잖아요. 거길 들어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왜냐, 어머니가 보기에 공부하는 대학보다도 더 시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우상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떡하냐?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야지 부모가 자녀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찌하면 그래 될까요?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권세 앞에 자녀들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강태강 목사님이라고 미국 LA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의 형님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고 동생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동생 가운데 이분도 군목 출신으로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늘 아침 되면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린대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제대로 공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어머니에게 오늘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못 받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를 바꿔준다 그래요. 너 왜 그렇게 거기다 다 머리를 갖다가 디밀면서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 하느냐. 어머니는 이 산수도 잘 못하실 정도로, 그죠? 자녀들은 고등수학을 한다면은 수학에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인데 뭐냐?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예,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숨기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식놈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그게 항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중요한 의무이지만 자식 뒷돈 대주거나 사고 처리해주는 보험사 지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야단칠 수 있는 존재다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야단칩니까? 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어머니는 작은 거룩한 잔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한 분 잘 섬겨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얘기한다면은, 그리고는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자녀 옆에서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 그럴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럴 때 아버지들은 때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저도 어떨 때 미국에 있을 때 옷을 편안하게 입다가도 애들이 온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러죠. 여보, 아이가 오니까 의관을 정제하시오. 그럼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도 오늘 그냥 편하게 드리지 하다가도 드는 생각이 몇 번 보여준다고 애들하고 그러면서 다시 옷을 입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아빠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잔소리를 합니다. 교회 갈 때는 양말 꼭 신고 가라. 치마가 짧다. 여름에는 소대나시 입으면 안 된다. 주목받는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떠냐? 예.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잔소리 자꾸 하면은 관계가 나빠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다고 듣질 않아요. 이래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이인데 왜 좋은 것을 들리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청개구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어떠합니까? 비만 오면은 개골개골 하면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을 치면은 말을 하면은 그리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조차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아주 자유의 나라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요. 네. 아이들이 식당에 가면 한국은 좀 자유로운데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애가 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방해주면요. 애를 당장에 딱 움켜쥐거든요. 네. 애가 바둥바둥하는 애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가차없이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딱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학교 가도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고 이러면요. 타임아웃이라 해가지고 저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감옥은 아닌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주의를 주게 만들어요. 절대로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얘야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 좋다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 방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딜리버리 룸이라 그래. 딜리버리 배달 오잖아요. 한국 오니까 뭐 배달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날 전화해도 다음날 또 배달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딜리버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정모혈로 내가 만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자녀를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녀 특세가 이어지는데요. 전쟁 나가기 전에 뭘 해라 합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나가라 했어요. 우리가 한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뭘 하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출정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재가 아니라 똑똑 아주 지니어스한 그런 영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존재로서 세워지는 그 기준을 갖다가 이 닷새 동안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래서 네 번째 이 욥이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뭐냐? 3절을 보니까요. 재산 목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왜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서 복을 받았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복 받았다 카더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재산을 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선명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을 내용 항목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양이 등장하고 양이 7천 마리요. 양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바쳐드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많으면 복받았다 한다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물질만 많아서 복이라면요. 실제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가난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알았는데 뭐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죄를 짓고 해외 원정까지 나가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많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바쳐드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되면은 경제가 나빠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은 진짜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 바칠 게 줄어드는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문 닫을 것은 문 닫게 하시고 문 열 것은 열게 하셔가지고는 여러분 구멍가게가 망해야지 기업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도 보면은 그 쌀집이 잘 계속 그냥 잘 되고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막히니까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히고 열리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0: 그래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빈 낙도가 아니에요. 강호의 낚싯대 들이오고 세월을 낚으면서 유유자적하고 소박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외연을 확장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 욥과 같은 복을 받는 예배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부산 포도원 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333-3736번 부산 포도원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자도 되죠? 덮는 이불, 두꺼운 거 살짝 꺼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귀뚜라미도 봤습니다. 이제 긴 팔에도 눈이 갑니다. 예,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 찬양하기 좋은 날씨,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볼까요?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2026년 후반전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계획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박영희의 목소리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계약하신 분 계세요? 좋은 소식 갖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다릅니다. 물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바람이 다르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에어컨이 없고 이제 선풍기가 없는 데는 더워가지고 밤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막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야, 기도하기도 딱 좋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달려가 보자고요. 이번에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0: 아이들의 목소리, 네, 귀여운 목소리로 신선하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이거 막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 귀여운 딸하고 엄마하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남편과 함께 새 가족이 정말 기쁨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사연을 받고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용선주님 되시죠?
1: 안녕하세요. 네.
0: 예, 바로 아시네. 예.
1: 목소리가.
0: 아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1: 네.
0: 예전이죠. 근데
1: 네.
0: 제가 그 문자 받고 용선주님께 전화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0: 그때 우리
1: 저희 아이랑 같이 혹시 듣고 있다고 보낸 문자 말씀이실까요?
0: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튼 지금 네. 교회를 잘 다닌다고
1: 맞아요.
0: 제가 들었고.
1: 네. 맞아요.
0: 아이가 극동 방송에서는 왜 이제 전화 안 주냐고.
1: 맞아요.

0: 안 그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제 전화 안 했지? 아, 제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하고 그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1: 제가 용선주님하고 그 네. 우리 아이하고 그때 네. 전화 연결됐던 게 아마 작년이잖아요.
0: 네.
1: 작년.
0: 네,
1: 작년에
0: 맞아요.
1: 작년에 이제 재밌게 네. 귀엽게 통화하고 나서 네. 네. 교회 가고 나서는 저하고 통화 안 네. 했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교회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갔나요? 아니면 조금 뭐 뒤에 갔나요?
0: 그때 한 주 가고 그러다가 아무튼 그 이후로 다니게 됐어요. 잘 다니고 또 감사한 거는 아이도 유치부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1: 네네.
0: 또 너무 적응도 잘하고 요즘에 또 막 성경학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에 한창이요.
1: 예예.
0: 또 그때 또 성경학교 막 기대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서 올해는 성경학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그런 노래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1: 야.
0: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이야.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지인.
0: 네. 맞아요.
1: 지인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겠는데요?
0: 지금 7살이라 내년에 이제 입학해요.
1: 아, 올해 7살이구나.
0: 네, 올해 7살이에요.
1: 그래요. 네. 교회는 어느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가셨어요?
0: 네, 온누리교회요.
1: 온누리교회.
0: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 수능 도곡 캠퍼스라고 승명여자고등학교 안에
1: 네네.
0: 그 교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온누리교회 다니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신혼부부 그쪽으로 가셨어요?
0: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한창 그럴 때였는데
1: 예예.
0: 그때 이제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1: 예.
0: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요.
1: 아, 예예.
0: 일단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해요.
1: 아, 이번에 가신 것도 그쪽으로 가셔서 소모임도
0: 네,
1: 하시고
0: 네.
1: 오, 잘 됐네. 야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나 봐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예. 아니 제가 그때 용선주님하고 네. 그때 그 네.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전화 막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안 했나요?
0: 명절 때 예. 아, 그때
1: 특집으로
0: 한번 제가 한번 저랑 통화하시고 나서
1: 예.
0: 그 가정의 달에 한번 다시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네. 특집 그런 때 이렇게 전화를 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0: 그렇죠. 다니게 됐다고 그때 가정의 달에 그래서 남편까지 같이 출연해서 다니게 돼서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다.
1: 그래요, 그래요. 남편도 출연했었잖아요.
0: 네. 네, 남편이 말 안 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 첫 통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을 또 한 번
0: 네.
1: 했었어요.
0: 맞아요.
1: 그때 다시 오늘의 교회도 다닐 때였잖아요.
0: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1: 다녀보려고 한다.
0: 네, 이제 좀 열심히 그때까지는 사실 열심히 막 안 다녔으니까.
1: 아, 다니기 거의 이제 뭐 시작 네, 전이었구나.
0: 네, 왜냐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0: 이제 정말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1: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은?
0: 남편도요. 그때 전화를 주시니까 이게 왠지
1: 네.
0: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1: 예.
0: 저만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르게
1: 예.
0: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서 아이도 그때 약간 통화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남편도 통화를 하게 해주시니까
1: 예.
0: 왠지 모를 약간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좀 생기나 봐요. 아이한테도.
1: 그랬구나.
0: 나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게 하면서
1: 지켜보고 있다.
0: 아이도
1: 그러니까.
0: 네, 가기로 또 약속을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1: 예예.
0: 제가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게 확실히 예. 교회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통화 때는 지인이하고 용선주님만 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남편
0: 했어요.
1: 통화 안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0: 첫 번째 때 거의 저만.
1: 그렇죠.
0: 거의 옆에 있을 뿐. 네.
1: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 막 수줍어하면서 남편도 통화를
0: 네.
1: 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셨구나.
0: 네.
1: 잘 됐네요. 아유. 온 감사합니다. 가족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0: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1: 야, 진짜. 그때 그 선물도 잘 받으셨잖아요.
0: 네? 네, 잘 받았어요. 맞아요.
1: 그때
0: 감사합니다.
1: 보니까 꽃바구니도 받았죠. 아닌가?
0: 맞아요. 그때. 꽃바구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1: 그러니까
0: 저희 딸
1: 꽃바구니도.
0: 앞으로 보내셔 가지고
1: 그러니까.
0: 생애 첫 꽃다발을 주셔서.
1: 지인이 지금 옆에 없습니까?
0: 네, 유치원 갔습니다.
1: 아유, 지인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말 귀여웠는데.
0: 네.
1: 똘망똘망하면서 똑똑해가지고.
0: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는
0: 네.
1: 정말 잘 이제 등록도 하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니까

0: 저랑 네. 감사기도 한번 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네. 한번 드리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그때 주셨던 문자가 세 가족 모두 매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야, 그리고 또 지인이도 유치부 적응도 잘하고 있고.
1: 네.
0: 아, 근데 그 감사해요. 지인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전화를 안 주나? 뭐 이랬는데. 아, 네. 오늘 또 지인이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1: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0: 다음에 지인이 있을 때 한번 네.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 네.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1: 네. 아, 네, 꼭 좀 주세요.
0: 이 시간에 네. 지금 지인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네.
1: 저희가 딱 방송이 나온 시간이 예. 수업 끝나고 나서 딱 그때 그 사이 시간 15분에 하원을 해서 네네. 제가 차에 태우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자기가 아이들은 나한테 또 전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0: 지난주에는요. 지인이 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네. 1학년인가 2학년하고 통화를 네. 했는데 막 네. 자기가 방학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네. 선물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네. 색연필은 없어요? 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는지.
1: 네.
0: 방학 중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고. 네. 아이들도 이게 재밌나 봐요, 전화 통화가.
1: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이 너무 짧아요.
0: 그래요?
1: 아, 이게 좀 원래 2시간이었다가 좀 되게 줄었잖아요. 예전에 약간 앞타임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이긴 예, 하지만 새끼라 3시를 깨우는 언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0: 그렇죠. 3시 하다가 세상으로 네, 바꾸고 뭐.
1: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느끼기에 조금 예. 아쉽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조금 더 길게 근데 목은 아프시겠지만 길면
0: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용선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인생 찬양은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인생 찬양이요?
0: 예.
1: 너무 어렵네요.
0: 뭐가 어려워요? 딱 그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옛날에 아니면 뭐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는다 딱 그거 있잖아요 보면.
1: 아 하나를 꼽기가
0: 그게 어렵죠. 하나를 꼽기가 어렵죠.
1: 네.
0: 수도 많아가지고 인생 어려운데, 찬양 그 중에
1: 제가
0: 하나를
1: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0: 네네.
1: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음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0: 네.
1: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0: 네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예.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늘 기도와 함께하는 아이로 네네.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예예.
1: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0: 와, 자 우리 지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려줄 네. 수 있거든요. 자, 지인이에게 네. 사랑의 메시지 큐.
1: 아, 지인이에게요?
0: 예, 지금 우리 지인아 하고 예.
1: 자. 사랑하는 지인아, 지인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인이와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걸 엄마는 믿어. 지인이가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수업을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지인이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0: 괜찮을까요?
1: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네. 소식 정말 세 가족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아, 예, 정말 좋은 네.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해요.
1: 예, 우리 지인이가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면서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메고니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품이 나의 영이 되고 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찬미워십의 키즈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기 때문에 예, 지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에서 지금 개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통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8737번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0: 컬러링만 지금 올리고 있네요. 자, 우리 8737번님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네, 여보세요?
0: 받으셨네. 여보세요? 자,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괜찮은데.
0: 저는 이제 안 받으실 줄 알고 탁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으셨네.
1: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0: 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신청?
1: 그러니까 지금 새끼라 거기 이렇게 전화, 제 친구한테 전화 갈 수 있게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0: 그랬군요.
1: 예, 신청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0: 저는 이렇게 우리 8737번님께서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이분한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좀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문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 끝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30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요즘 예배 자리 회복돼서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1: 제 목이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울부짖다가 목이 지금 이렇게
0: 그렇구나.
1: 됐어요.
0: 10년 방학을 하다가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통화는 안 됐지만 알아서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맞나요?
1: 예, 맞아요.
0: 와, 그렇구나.
1: 저기 통로가 돼주신 축복의 통로가 돼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홍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홍콩 한인순복음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지휘자로 잠깐 해주셨던 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0: 예.
1: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어떻게 생일이 갑자기 카톡에서 떠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보냈는데 십몇 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0: 예.
1: 근데 이거 라이브로 되는 건가요?
0: 지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1: 어머, 웬일이야.
0: 어머.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1: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정리가 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0: 예.
1: 예,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두 번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의 존재를 안 알렸어요. 이제 헤어질 거니까.
0: 네.
1: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통화할 때 그냥 동거인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시면서 혼인신고 여부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홍콩에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 걸려서 다니는 데를 배우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요.
0: 네네.
1: 예,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꽃까지 꽂아가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닌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제가 별명을 고구마 한 박스라고 붙인 게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말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말을 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니야. 그렇게 저 혼자서 단정을 친 거죠.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예배 자리 먼저 회복을 하라고 알려주셔서 일단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간 곳이 이단교회였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간판도 순복음교회로 돼 있는데 들어가면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인이 맞나요? 하고 여쭤봤는데 맞대요. 맞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가끔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심 없이 다니다가 이제 제가 봉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막 다니다가 뭐 독거 노인부터 알코올 중독부터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닌 거죠. 띵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주시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여자 목사님이신데 교주시더라고요.
0: 예.
1: 아.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왔죠.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요.
0: 예. 그래서 나와서
1: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10년.
0: 10년. 아, 그러고 방학이었구나.
1: 그 방학인데 저 나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시인이

0: 보니까요.
1: 네네.
0: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 아, 아, 예, 예.
0: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천호동이거든요.
1: 네네.
0: 예, 천호동이어서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감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만났네.
0: 예. 예, 제대로 만났어.
1: 제대로 만났어, 제대로.
0: 그래갖고, 제가 회복한 날이 6월 14일 날,
1: 네.
0: 신랑이랑 같이 꼬린 시켜주셨어요.
1: 같이 고구마 한 박스 예. 이제 받아들였구나.
0: 고구마 한 박스.
1: 아이고, 그 작년인가요, 그게 지금?
0: 아니요.
1: 올해인가요?
0: 올해? 올해에요.
1: 올해구나. 그러니까 문자 제가,
0: 올해에요.
1: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자였던 것 같아요.
0: 예, 야. 근데 6월, 제가,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1: 예, 예.
0: 이 사람을 전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1: 어...
0: 아버지 계획은 그게
1: 그렇구나,
0: 아니었죠.
1: 그렇구나.
0: 그렇구나. 그리고 예, 그 전날까지 제가 폭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1: 예, 예, 예.
0: 토요일 저녁까지.
1: 예, 예.
0: 길거리에, 길거리에서는 맹정신에 그것도.
1: 네네네.
0: 그래서 막 폭주를 하고 막 예.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막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1: 예.
0: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1: 예예. 예.
0: 예 그러다가 어떻게 일요일 날 같이 꼬리는 시켜 주셔서
1: 예.
0: 6월 14일부터 그리고 6월 15일부터 새벽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1: 예.
0: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 네.
0: 저번 주부터는 성가대까지 같이 섬겨요.
1: 할렐루야네. 와.
0: 할렐루야예요. 신랑은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 악보도 볼 줄을 모르거든요.
1: 근데 남편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대도 같이
0: 그럼요.
1: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1: 이야 그렇구나.
0: 같이 해요. 신랑은 테너고 저는 소프라노인데
1: 소프라노.
0: 제가 목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것도 많이 가라앉은 건데
1: 네네.
0: 말조차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1: 예, 예.
0: 어떨 때는
1: 예.
0: 그런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도 이거는 진짜 은혜로 부르는 거죠. 제가
1: 예, 예.
0: 성가대 연습실만 딱 일요일 날 앉으면
1: 네.
0: 목이 터져요.
1: 어이구 그렇구나.
0: 터져서 소프라노에서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1: 예. 야, 이게 보니까
0: 들을 정도로. 예,
1: 이게
0: 예.
1: 보니까는 제가 이제 새끼라 예. 전화 연결하다 보면요.
0: 예.
1: 우리 8737번님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0: 예,
1: 이분들이 2단에 있다가 2단에 예.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시면은
0: 예.
1: 이제 기존에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를 잘 못 가시고 방황을
0: 예,
1: 하시더라고.
0: 맞아요.
1: 방황을 할 때 극동 방송을
0: 예.
1: 들으세요.
0: 맞아요.
1: 극동 방송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연결이
0: 예.
1: 되면서 그래
0: 예.
1: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0: 예.
1: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던 분들 하나님의
0: 예.
1: 교회에 있던 분들 뭐
0: 예.
1: 뭐 안식교회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네, 와.
0: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1: 예예.
0: 교회 회복하기 전에 제가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방황할 때
0: 기적이 생긴다는 게 제가
1: 예.
0: 진짜 이거 저 나가갖고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예예. 예. 그러니까
0: 예,
1: 대부분
0: 그래가지고,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예.
1: 그 10년 예. 방학 중일 때 그때 이제 극동 방송을 들은 거잖아요. 2단에서
0: 10년,
1: 나와서.
0: 예, 나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하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사를 저는 봉사를 다녀야 저는 사는 걸 알거든요, 제가.
1: 네네네.
0: 예, 그래갖고, 저기 어르신들 이제 밥 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를 봉사를 했었는데.
1: 네네.
0: 거기 목사님이, 이, 저기, 종교방송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1: 그게 극동방송이었군요.
0: 근데 그게 극동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저기 받게 된 게 극동방송이었어요.
1: 그렇구나. 이야.
0: 그래서 예. 예, 그래갖고 회복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문제가 제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1: 네네.
0: 그 예,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근데 그걸 여기서 30년,
1: 네네.
0: 30년 되신 분 그 얘기를 듣고
1: 네.
0: 나 10년이니까. 30년 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예, 맞아요.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0: 예.
1: 50년도 있고 많아요.
0: 진짜 할렐루야.
1: 자, 아무튼
0: 진짜
1: 우리 8737번님 하나님께로
0: 예.
1: 어렵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정말
0: 네.
1: 정말 축하드리고 자,
0: 이
1: 시간에 저랑 예.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0: 감사의 기도.
1: 아, 예, 예, 예.
0: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제가 예. 회복하는 기간 중에 그 저 하나밖에 없는 배꼽 예. 친구가 있는데 그 예. 친구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0: 예예.
1: 그 친구가 교회 욕하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부모님이 남녀호린계교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믿다가
0: 네네.
1: 어머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0: 네.
1: 예,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0: 예.
1: 뭔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욕을 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에서 가고 무릎 꿇고 제가 예, 통곡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꼬린 시켰어요.
0: 네네.
1: 경주에 있는 오선아라는 친구인데요.
0: 네네.
1: 예, 그 친구 꼭 제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갖고 지금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예, 근데 제가 예,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0: 예.
1: 요즘 너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네네. 제가 성경책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네네.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0: 아니, 저희가 이제 새끼라에 네. 성경책이 네.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또 되니까 제가 그러면 예. 그분께 성경책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예, 예. 보내주시면 안 돼요?
0: 친구한테도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안 받아도 되고 그 친구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0: 앞으로 예. 이제 예. 다시 이제 회복하고 계시니까
1: 예.
0: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예. 만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에게 극동방송 또 알려주시고 전도도 하시는 예. 그런 분 예. 전도도 하는 분 또 예.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24시간 예. 극동방송 듣는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1: 맞아요. 예, 저 잘 때도 틀어놓고 예.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갖고
0: 그래요.
1: 새벽에 그 탈북민분들
0: 네네네.
1: 간증하시는 것도 다 듣고요.
0: 예예. 예.
1: 네, 지금 탈북민 선교하시는데 와 있어요. 홍천에.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737번님 네.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1: 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0: 네?
1: 너무 많은데.
0: 그 중에서 딱 하나, 딱 기도... 하나. 인생 찬양.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1: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1: 네.
0: 그래요.
1: 저기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0: 네네.
1: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0: 예,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 받아서 성경책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예.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네.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1: 예.
0: 자, 우리 8737번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새끼라를 통해서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극동 방송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극동 방송 많이 듣게 하시고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끼라 내일은 보물 퀴즈입니다. 예, 내일 또 많은 영혼들 만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5절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말씀이 주제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딱 우리나라의 입장인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주셔서 이렇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강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철천지 원수라고도 얘기하죠. 철천지 원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원한이 하늘을 뚫는다. 하늘에 사무친다라고 해서 철천지 원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원수가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항상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 왠지 원수 불편하고 생각하면 어렵고 마음이 힘이 들고 괴롭기 그지없는 이런 대상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어서 참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고 원망하는 대상이 생기고 혐오와 복수심까지 들크게 되면 손해보는 건 결국 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요. 내 육체에 병이 들었어요.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냥 막 내 기운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참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의 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대적과 싸워서 거꾸로 들여 이겨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용서하라.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이 뭐냐?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일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 재판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수가 심판의 자리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판단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요. 간혹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스스로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내 삶의 부족함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 올라서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어떻게 해요? 얼른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와야 돼요. 거기 그리고 뻗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갚으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내가 원수를 내가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나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복수의 칼날이 나를 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죠. 근데 그 대상에게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겨. 많은 경우들이 사실 그렇게 삽니다. 그 마음을 내가 빼앗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놀잇감이 되냐 하면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공깃돌처럼 우리를 갖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복수극,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희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본능대로 그 복수를 감행한다면 진짜 본능에 충실해서 내 생긴 대로 그것을 행한다면 어떤 일? 깊은 후회만 남게 될 거죠.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지게 될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뒤에서 빵 하고 내가 좀 주의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기분 나빠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막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막 급정거를 하고 막 끼어들기를 하고 막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고 그게 뭡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그런 적이 간혹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죠. 보복, 복수라고 하는 것이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 심각한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내 본능에 충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주세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참 잘 제어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엔게디 광야에 동굴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완전히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칼을 들고 달려온 게 아니라 뒤에 용변을 보려고 뒤를 보이게 되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칼로 푹 찌르기만 하면 이 상황 끝이다. 우리의 고생 끝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열린다. 그런데 다윗도 잠깐 주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칼을 들고 살금살금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싹 뺐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말씀해 보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을만 가지고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찔리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에 찔렸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주의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뭐 주의 종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그 심정에서 복수심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냐 하면 자신에 대한 복수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한 절만 먼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 앞절에는 계명에 원수가 있거든 그를 물리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저들의 무지함을 또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미움이 잔상처럼 그림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오늘 우리 안에 꽉 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들을 다 뽑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과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했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 70여 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70편 다윗의 시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탄식시, 탄원시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좀 물리쳐 주시옵소. 하나님 저 원수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 원수를 좀 꺾어주시고 멸해달라고 얼마나 탄식하고 탄원하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좀 헷갈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대상을 두고 저주하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호소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윌터 브로그만이 이 시편의 대가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시편의 대가인데 시편을 다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숨겨져 있던 우리의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분노하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껍데기가 드러나고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 못하고 그 시면에 있는 뿌리들까지 다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

줄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꼭 시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잔상들, 부끄러움들, 추함들, 악함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폭로의 말씀이다. 우리의 자신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심정과 내가 연대하게 됩니다. 뜻을 맞추게 돼요. 다윗의 마음에 나도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 드려지는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돌파구를 열게 되는데요. 내 안에 잠재된 비밀과 감추어두고 억눌렸던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내 속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가졌던 용기도 나도 얻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내면이 구체화되고 그것을 밖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위대한 거장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 속까지라도 내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넣어주시는 용기, 새로운 영성, 새로운 믿음,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변화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도 적도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때 다윗은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살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의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뜻도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토할 때 하늘의 위로가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지. 다윗은 세상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안갚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린나,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한나와 함께 그 분린나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수. 예, 반대편에 있는 적수. 원수죠. 마음에 가까이 있는 적수에. 근데 분린나가 한나를 격분케 해서 괴롭혔다라고 성경에 기록. 격분하게 해서 괴롭혔어. 그럼 한나는 그러면 분린나에게 어떻게 했냐?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격분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우리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로 응답받읍시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격분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술이 취한 것처럼 마치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다 토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무엘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분린나를 꺾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고 치유의 방법이고 승리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십니다. 복되게 여겨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보상이죠.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꼭 앞에 나와야 하지 않아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첫째, 두 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 원수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그 안에 악을 품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프라이즈라고 말하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식탁. 주님의 식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에게 잔치의 자리, 잔치상을 다 차려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겸상하게 한 주께서 내게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지요. 은혜. 반전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는 원망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위로고 치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낙향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로 가서 그는 고기잡이, 자기가 원래 했던 생업에 몰두합니다. 고기를 잡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 베드로가 오는 그 자리에 그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와서 여기 아침상 먹자. 조반을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조반. 지친 영혼에, 지친 육신에 주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와서 같이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자체가 용서죠. 그 자체가 위로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떡과 물고기, 생선을 먹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쳐라. 이거를 세 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양의 위임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의 식탁에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주셨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상입니다. 원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복수심만 갈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원수의 목장에서 상을 차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서 마치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원수가 거꾸로 지는 것을 봐서 내가 아이고 통쾌하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그 모진 아픔을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우리에게 위로의 상을, 치유의 은혜의 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취지이고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완전히 번아웃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뎀나무라는 건 낮은 가시나무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잎사귀가 푸르고 줄기가 큰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시나무예요. 얼마나 비루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거기라도 누워서 그 장렬하는 햇빛을 피해야 하니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심정이 사실은 참 오늘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름 아니에요.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세요. 아예 자기가 찾아가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 먹여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이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명의 사명의 산 하나님의 부르신 호렙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복수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살라는 명령이요. 나에게 오라는 명령이요.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생명과 소명과 사명의 길을 향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같은 이 밥상, 이 밥상은 회복의 식탁이고 감사의 식탁이며 은혜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라고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자리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으로 살던 나의 감정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이 행하셨던 용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구속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딱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원수만 째려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딱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미움이 가득해서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저놈의 원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건 원수가 아니라 너의 원망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라. 구원하신 분을 바라봐라. 생명 주시는 분을 바라봐라. 은혜 주시는 분을 바라봐라. 그렇게 살아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잘 몰랐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안재선이라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나중에 이제 여순 사건이 그 해소가 된 다음에 그 앞잡이들을 잡아서 총살을 시키는데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양자로 입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게 바로 안재선이라시는 분. 사람이죠. 그를 성경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50도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신앙 생활도 다 버리고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희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인 안경선 장남에게 너 꼭 주의 종이 되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이 아들은 안경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성자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게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기 출생에 대한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는데 정말 붙들어주신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여기 칠원에 가면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초대 관장을 지내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주의 종이 돼서 초대 관장을 지내고 지금은 손영원 목사님이 평생을 한센인들 애양원 여수 애양원의 한센인들을 돌보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저 아프리카, 그것도 최빈국인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한센인들을 돕는 사역을 부룬디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0: 새롭게 하소서. 제가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필름 영상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라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6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된 안경선 목사님이 여수의 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예배 설교자로 찾아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60년 만에 그 애양원의 교인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이 그냥 중단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셨다.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입장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보혈이 내 영혼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움에, 이 가슴에 떨어져서 나를 녹이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약속이고요. 동시에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위로하심과 치유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사명의 길로 우리도 평화의 식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감사의 식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은혜, 감사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5일 11시 경기 양평동부, 양평서부, 경남 산청북부, 거창남부, 합천중부, 경북 영천, 청도, 성주, 위성, 김천남부, 안동동남부, 안동서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전남 영암, 해남북부, 해남남부, 제주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작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

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책을 자주 읽는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책갈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책을 자주 읽는 분들은 예쁘고 멋진 책갈피를 일부러 찾아서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갈피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생각보다 크잖아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라는 작은 표시 하나 덕분에 다시 책을 펼쳤을 때 처음부터 뒤적일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책을 대신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대신 기억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시작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책갈피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잠시 멈춰설 때가 있죠. 기도가 뜸해질 때도 있고 성경을 한동안 펼치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의 자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책갈피처럼 우리가 멈춰있던 자리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던 자리에서 우리 걸음을 이어가면 되는 게 아닐까요? 잠시 쉬어갔던 믿음도, 잠시 멈춰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멈췄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감사의 순간들이 되길 소망하며 8월 24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미니 PD, 충디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가 나갈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는 충전이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L-I-V-E,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출석 체크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과 이번 한 주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 남녀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교제를 나누는 걸 사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알아가는 단계를 썸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MZ 세대의 친구들은 썸탄다 대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귀다의 전 단계, 서로 썸을 타고 있는 관계를 과연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귀다의 전 단계, 썸을 타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나무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에 준비되는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남녀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교제를 나누는 걸 사귀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 서로 호감이 있고 서로 좀 마음이 있고 알아가는 단계를 썸 탄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MZ 세대 친구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귀다의 전 단계 썸을 타고 있는 관계를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사귀다의 4를 숫자로 보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래요. 숫자 4, 사귀다의 4를 숫자 4로 보고 숫자 4의 전 단계로 그 4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숫자 4의 전 숫자, 전의 숫자들 중에 하나를 4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뭐 사귀다 대신 뭐 그 뒤는 뭐 5귀다, 6귀다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4의 전 단계, 4 자리에 그 전 단계 숫자를 넣으면 오늘의 정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음원공장장 미니PD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고 가끔 어떤 분들이 찬양을 그냥 있는 찬양을 신청을 하시는데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내용, 뭐 누구를 응원합니다. 뭐 혹은 뭐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누구에게 축하는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좋고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그 내용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넣어서 AI를 통해서 노래를 한 곡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용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만 남겨주시면 제가 노래와 산삼선물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 제1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초롬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데가볼리,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할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지명인데요. 그곳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그 동네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데가볼리는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 그 동네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데가볼리 그러면 완전 촌동네 같은 첫인상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촌스러운 동네 같은 데가볼리인데 그곳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가볼리는 그 당시에 가장 세련미가 넘치던 헬라 로마식 도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나 한 동네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의 동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도시들을 묶어서 부르는 지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가볼리는 십이라는 의미의 데카, 그리고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스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직역하면 데가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들은 저 위에 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지금도 있어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가나다, 히포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스카트폴리오, 펠라, 게라사, 그리고 필라델피아까지의 이 10개의 도시들을 읽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라빠로,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필라델피아가 라빠이고, 우리아,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사한 곳이며,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요, 저 위에 있던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암만까지 한 200km 정도 되는 왕의 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확 정복해 내려올 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살폈던 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국제 교육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중요한 도시들을 계속 세워 내려온 것이죠. 그 길은 맨 밑에 있는 암만, 필라델피아에서 멈추지 않고 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요즘 요르단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지로 각광받는 페트라가 있고요. 또 그 페트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양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연스레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헬라의 정치 제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따라서 유대 땅에서 가까운 이 10개의 도시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깝지만 무척 이질적인 도시로 느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으로 들어서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북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금요일 마가복음 강의에서 쭉 다루었는데요.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덤가에 머물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가라. 그리고는 와 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그 사람인 온전히 나음을 얻었다. 이 사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라사, 즉 대가.

원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점을 살피고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이 거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데가볼리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1장 야곱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출을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저 위에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밧다나람, 하란이죠. 거기서 20년간을 수고로이 살게 됐다가 더 이상 그 타향사례가 너무 고되어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다시 야반도주를 시도해요. 이번에는 고향 땅을 향해서 남쪽으로 출발하는데 그때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그 야곱의 일행을 추적하여 결국 어디에 와서 그를 붙잡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데가볼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부터 많이도 따라온 것이죠. 사위!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떠날 수가 있나? 게다가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신까지 도둑질해가? 그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의 도둑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야곱이 당당히 맞섰죠. 장인어른, 아니 우리를 도둑으로까지 몰다니요. 찾아보세요. 우리 안 가졌어요. 실상은 자기 아내가 그걸 슬쩍해서 자기 밑에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걸 못 찾았던 그리고 머쓱해진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 그럼 서로 맹세하자 이런 맥락 없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맹세인가 하면 그 땅을 경계로 해서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대신 잘 살펴주기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의 의미로 돌무더기를 쌌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길르앗, 이 데가볼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 야곱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 우리가 이미 믿음의 여정에서 살폈어요. 그들이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에 성공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에 고생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어간에 이 데가볼리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이 저 남쪽에서부터 아까 보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문제는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보니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유목민들인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땅처럼 보인 거예요. 목초지가 많고요.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암소, 거기가 바로 이 데가볼리였다는 거예요. 현재 그곳은 골란고원이거든요. 정확히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냥 우리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요단 동편에 살면 안 될까요? 그 땅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세요. 살짝 얌체짓을 하려다가 백성들 안에 갈등이 생기죠. 그때 그러면 일단 식구들은 여기 두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너희 남자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함께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걸로 하자. 대신에 너희가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라. 중재안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은 사사시대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던 먼저 정착한 세 개 지파와 요단 서편에 나중에 정착한 여덟 지파 반이 계속해서 갈등과 반복을 일으킨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 입다 시절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외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저 요단 서편의 실로, 우리가 이미 살폈죠?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덟 개 반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 역할을 하려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만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고 결국 지파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막 전쟁을 치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한 후에 돌아가면서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많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사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인데 이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내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다, 다윗 아니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 길르앗 땅 데가볼리에서 했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말죠. 곧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힘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금 세력을 길러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요람마저 부상을 당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마리아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예후라는 장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가 바로 이 데가볼리 땅에서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은 후에 그가 요단을 건너 이름뿐이던 요람 왕을 죽이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곳에 있던 아람 왕국은 다메섹을 거점으로 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나중에는 이 길르앗 땅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넘보게 돼요. 잠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땅을 회복하지만 또다시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은 저쪽에서 쳐들어온 아수르의 디글라 빌세 세력에 점령당한 후에 차례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제국들의 땅이 되고 맙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땅이었네요. 그러면서 신약이 되고 예수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은 모든 세력의 각축장이 됩니다. 이후 유다 땅에 80년 동안 잠깐 출현했던 하스몬 왕조도 이 데가볼리 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잠시 강대국들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 남쪽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나바티안 왕국 사람들도 이 땅을 넘보고 그러던 와중에 저 북쪽에서 로마가 훅 밀고 들어와 또 예루살렘에서 정치의 세력 중에 다툼 중에서 밀려난 유대인들도 이 땅으로 오고 그런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땅입니다. 복잡합니다. 그게 그 당시 데가볼리 그러면 떠올리는 이 땅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궁금증은 이걸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도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도 계속해서 바뀌어 사는 민족들도 바뀌어 정체는 불분명해 정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처럼 이 땅은 정말 복잡한 곳이었어요. 아람 사람이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죠. 아수르 사람, 페르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나바티안 사람 계속 섞이죠. 그런데 정치는 헬라식이죠. 종교는 완전 혼합주의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짬뽕돼 있는 땅이었어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므로 그 땅은 굉장히 부정한 땅이었고요. 또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던 돼지들을 제수용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던 몇천 마리씩 키우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복잡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라는 점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해보시죠. 데가볼리 새로운 질서가 선포된 땅. 새로운 질서. 그 땅은 분명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셨고요. 치유, 회복, 새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지만 가끔씩 당신의 사역의 장을 이방 땅으로 확대하셨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 위에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고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칭찬하셨고요. 또 고쳐주셨고요. 비슷한 헬라식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도 방문하셔서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 땅을 향하실 때 사마리아 땅을 가운데로 관통하시면서 수가성 물가에 있던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일부러 배를 타고 그 이방 땅 데가볼리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사역하셨습니다. 자 이쯤 하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데가볼리의 이야기는 오늘 이 김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우선 예수님의 이 데가볼리 이야기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자리하고 있는 로컬과 글로벌의 적절한 균형, 즉 한 동네와 세상 열방을 향한 균형 있는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동네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려진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뭐 당연하지 예수님도 어쨌든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먼저 유대인 편을 드시려나 보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 선입견을 빼고서 바라봐 주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영내와 영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찾으실 거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수르 놈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밖으로 향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요나의 오해였죠. 나중에 밝혀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저 위에 그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과 육축까지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의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죠?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기자도 결국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딱 요나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이 세상 어디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자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냐면 동쪽으로 쭉 와서 그게 단군이 돼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해요. 그게 우리 중심적인 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설교에 주님의 이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 뒤끝 있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야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와 시돈 땅에 있던 사랍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예로 드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엘리야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아람 사람이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는 명백한 사실, 성경에 나오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틀리신 건가요? 유대인들이 틀리신 건가요? 예, 당연히 유대인들이 틀린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시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이방인들을 당신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는 이방 70민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열두 광주리.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4천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이방인 일곱 족속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여기고 그래서 아예 족보를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했던 마태복음을 보면 그 족보에 마리아 외에 5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유대 여인들 이름은 안 나와요. 즉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확 내려서 다 멸해버립시다 할 때 주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를 크게 꾸짖으셨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와서 안드레를 통해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안 만나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꺼리낌 없이 그들을 만나주셨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속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뭘 설명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주님의 강조점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영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죄인들이었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구원에 관한 한 그 범위가 이스라엘 영내뿐이 아니라 이방 땅 그곳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이 데가볼리 사역이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늘 우리 지역 이 김해 땅과 동시에 선교지들을 위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옵니다. 매달 여러분 선교지 기도 제목들이 업데이트돼서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은 목장에서도 또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은혜죠. 복음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 데가볼리에 있던 이 거라사라는 곳,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 이곳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똑같습니다. 죄악이 하도 관영하여 이제는 죄가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런 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능으로 되나요? 아니요. 오직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무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가볼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데가볼리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충격이 생겨나고 진정한 변화가 그 삶의 전반에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 일들이 많아지는 이 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나요? 돈으로 살죠? 건강으로 살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내 삶의 데가볼리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사단의 괴계에 꽉 묶고 있는 부분들도 풀리며 또 오늘 살아가는 방법과 선택의 기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올 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분명히 목독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이 데가볼리 땅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이번에는 우리 도전으로 받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들어가셔서 광인을 만났어요. 그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그때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께 자기는 데가볼리 땅이 좋다고, 그냥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그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천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눈으로만 보는 게 무성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사운드까지, 소리까지 들어보세요. 돼지들의 소리 아시죠?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수천마리가 튀어나와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거의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순간 돼지를 치던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읍내로 뛰어들어가 주인들에게 말한 거죠.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무덤가에 그 광인이 이제는 옷까지 다 입고 온전해진 채로 나음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그 순간 그 광인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에게는 돼지 2,000마리의 손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주님에게 떠나달라 요구합니다.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곳에서 기르던 그 돼지들은요, 바로 그곳 거라사, 그 데가볼리의 종교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에는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 치름이 싫어서, 그 번거로움이 싫어서, 예수님이 나 귀

0: 창피할까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쓴 표현대로 그게 범패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오늘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요? 혹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 대가볼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알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 안에 내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어딘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사 지방의 돼지 2,000마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이방 땅 대가볼리는요. 모든 게 혼돈 가운데 있던 불안정한 무질서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새 질서를 선포하시고 그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 로컬과 글로벌, 이 지역과 열방의 균형, 김의 땅을 잘 섬기고 열방에 있는 땅도 함께 섬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 예수님 그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특별히 말씀이 진정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님의 그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이냐 돼지 2,000마리냐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도전이에요. 오늘 대가볼리 새로운 질서가 선포된 땅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 그 이방 문화의 중심지, 그러나 혼돈 가운데 있던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그 사람을 나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분 질서 아래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의 삶을 꿈꾸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3: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온 열방이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1: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알레알렐루야 주를 경배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노인팅의 알레알렐루야, 주를 경배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남녀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교제를 나누는 걸 사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알아가는 단계를 썸탄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MZ세대 친구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귀다의 전 단계, 썸을 타고 있는 관계를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귀다의 사자를 사귀다의 사를 숫자로 보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4의 전 단계, 4 자리에 숫자 4의 전 단계 숫자를 넣으면 오늘의 정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만나봅니다.

0: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진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권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더위가 좀 꺾여가고 있습니다. 네. 8월 말에 들어서니까. 아직까지도 좀 뉴스를 보니까 네. 더위가 조금 이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네. 이번 여름이 특히 더웠잖아요.
1: 네.
0: 아,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목사님?
1: 아, 정말 더위를 먹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진짜 네. 특히 이제 우리 이 경상도 지역에 무슨 양산 밀양 이쪽에는 41도 막 이런 기온이 찍힌다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주말에 그게 이제 주말 일이었거든요. 아, 그 네. 시대 그때가
1: 네.
0: 저 주말에 청주에 있을 때도 뭐 한 35도 36도에서 너무 덥다 했는데 양산 41도 네. 막 여기 창원 막 39도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1: 네.
0: 하, 정말 이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0: 네. 특히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도 많이 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더워지고 막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또 에어컨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그런 더위를 맞이하면 아 저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끝이 나서
0: 예.
1: 잠깐 땀 흘리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0: 예. 아, 참 이 더위를 잘 버텨내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목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네. 빨리 시원해지길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 주변에 흔해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들의 술과 담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네.
0: 사실은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용납되지도 않았고 뭐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이게 잘못된 행동이지만 요즘에는 워낙 그 이제 접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이런 경계들이 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때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뭐 굴뚝에 연기 피운다, 뭐 너구리 잡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0: 은어들이.
1: 화장실에 이제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래서
0: 그쵸.
1: 그 요즘이나 옛날이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방금 PD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조금 노는 애들의 전유물이었다면
0: 네.
1: 요즘은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싸움 잘했던 애들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즘은
0: 예.
1: 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접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좀 소위 말해서 노는 친구들이
1: 네.
0: 아니 너가 뭔데 담배를 피냐
1: 놀지도 못하는 그랬다가는 너 일로 와봐 이렇게
0: 뭐 지금 우리랑 같이 노는 친구도 아닌데 뭐하는 네. 거냐 이런 느낌이었죠.
1: 담배도 함부로 못 폈습니다.
0: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뭐랄까 얇고 넓은 친구들이 좀 접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1: 저도 좀 놀랬습니다.
0: 네.
1: 네.
0: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좀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특히 크리스천 학생들 또 크리스천 어른들 주변에서 성경에 나와 있냐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 네.
0: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한 번에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1: 네.
0: 목사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0: 예. 네.
1: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0: 네.
1: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글자대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지 글자대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뭐 청소년 어른들이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0: 예.
1: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이 안에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좀 잘 생각해.

0: 시작해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도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네. 네.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또 일단은 미성년자가 이 술, 담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이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그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들에게 제공을 하거나
0: 네.
1: 판매를 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0: 네.
1: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에 한번 놀랐고
0: 네.
1: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0: 아, 저도 방금 뭐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는데 아 파는 건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1: 네.
0: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결국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어떤 책임이나
1: 네.
0: 제재가 전혀 없게 되는 거네요.
1: 맞죠.
0: 아,
1: 네.
0: 어쨌든 뭐 그 법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참 뭐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참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쨌든 처음 접하는 그 청소년들이 해설 안 될 여러 가지 뭐 술이나 담배나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고 타격이 크다.
1: 맞죠.
0: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통계들도 있어요. 술이나 담배를 접한 사람들이 더 삶을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통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가 크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큰 일은 아니지만 그 청소년 시기 때 그런 걸 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난 이미 어차피 뭐 술 먹는 사람이야. 난 어차피 담배를 폈던 사람이야. 뭐 나는 어차피 뭐 어떤 성적으로 뭐 그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어차피 망가졌어.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심리적 영향이 아주 크게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친구들이 더 인생을 망가뜨린다. 더 쉽게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남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코 그것들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가장 가치, 너희의 가치에 반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독이라는 문제도 좀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어른들도 뭐 취약하지만
0: 네.
1: 어른들보다 더 중독적인 문제에 취약한 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 또 다음
0: 네.
1: 세대 친구들이 아닐까 싶은데
0: 네.
1: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 만큼
0: 네.
1: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최대한 멀리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 주변에서 인도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아,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경험들, 질문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함께합니다.

0: 네, 홀리 홀리 홀리 띄워드렸습니다.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네. 접하는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자리에서 혼자 거절하면 분위기를 깰까봐 그렇게 한다. 혹은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봐 그렇게 한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자연스럽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1: 사실 제 안에 명쾌한 답이 있었는데
0: 예.
1: 방금 문화가 그런 어떤 일진들의 전유물에서 이렇게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고민이 지금 되네요.
0: 아, 원래 있던 명쾌한 답은 뭐였나요, 목사님?
1: 원래 말했던 명쾌한 답은 사실 술 담배는 친구를 끊어야 된다였습니다.
0: 아, 술 담배는 친구를 네, 끊어야 된다.
1: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니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0: 맞죠.
1: 어른도 마찬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뭐 30대 40대 다 필요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으려면 친구를 그 술 담배 친구를 끊어야 된다. 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자 하면 술자리 가서 난 술 안 먹겠다. 아이고
0: 말이 안 됩니다.
1: 불가능합니다.
0: 예.
1: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친구들 만나서 나는 담배 불가능해서
0: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긋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1: 그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예. 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친구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방금 그렇게 넓어졌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술이라는 것, 담배라는 것이 혹이라도 이제 만약에 입만 대본 친구라면 잘 모르겠지만
0: 네.
1: 그 문화에 들어간 친구 또 혹이나 이제 술 담배에 어떤 중독이 된 친구들은요 답이 없어요.

0: 없어요 사실. 그냥 혼자가 되더라도 교회 안에 친구만 남더라도 이거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단호한 결단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또 이제 크리스천, 네. 교회 친구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참 이제 뭐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연합 수련회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같은 데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연합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담배 피다 걸리는 친구들이 꼭 나와요.
0: 네, 그렇죠. 네.
1: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네.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우리 어른 세대 된 입장에서 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0: 사실은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책과 또 이미 사회에서 이제 술 담배를 하고 온 친구에 대한 대안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달라야 된다고. 그 저도 예전에 골목길에서 담배 피고 있는 이렇게 여중생 애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피자 떡볶이로 교회 데리고 오고 수련회까지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담배 안 피게 하면 안 가겠다. 그래서 하루 5개 피를 그 약속을 하고 데려갔어요. 아침
1: 예, 예.
0: 저녁 그다음에 식후 이렇게 5번 그렇게 해서 이제 차에다 태워서 저 멀리 가서 예, 담배 피우고 오게 하고 가슴 아프죠 담배 피는 모습 보면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진심을 보이고 눈물을 보이니까 걔네들이 수련회 셋째 날 아 전도사님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더 담배 안 필래 하고 담배를 이렇게 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미 그렇게 접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진심 그 너네들을 향한 진심 그걸 보인다면 어른들의 진심만 있다면 아이들은 또 술 담배도 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당장에 뭘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놈의 자식아 뭐 너는 뭐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 맞아요
0: 이미 한 아이들은
1: 네.
0: 예, 교회에서 너무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 믿음이 없다 너는 네. 뭐 죄를 짓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기도하며 기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저희도 사실은 한 몇 개월 전에 새로 이제 그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한참 안 나오다가 초등학생 때 다니던 친구가 안 나오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항상 주일 아침에 올 때 이 고소한 향을 풍기고 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반이었거든요.
0: 네.
1: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교회 올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끝나고 이렇게 담배를 피던지 아니면 뭐 전자담배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따로 얘기를 하지 마셔라.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잘 주지를 시켜줘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1: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발걸음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대단하다고
0: 그게
1: 생각하거든요.
0: 기적이죠.
1: 네. 네. 그런 친구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는 친구들이니까
0: 네.
1: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는 어른 세대들에게
0: 네.
1: 각각 우리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제 조금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뭐 했던 친구들이 교회 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예전에 교회 잘 다녔다가 안 나온 사이에 어쨌든 그런 걸 접하고 왔어.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는 다 받아줘요.
1: 네.
0: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다 받아주지만 뭐가 문제냐? 또 뭐 수련회 좀 지났다? 좀 은혜 받은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당장 뭐 어떻게 해야지 당장 뭘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그 친구도 옳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진심을 다하고 또 인내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면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눈물로 바라봐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0: 네.
1: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그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진 않는다. 하지만

0: 그것들에게 너무 중독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도 우리 또 혹시 듣고 있을 다음 세대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좀 좁혀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세대 차이가 없는 우리 각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문제들 앞에 청소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사 우리 청소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미래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이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이전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 바이올린 연주로 히즈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아, 서로에게 호감이 있고 알아가는 단계, 아, 말하자면 썸 타는 그 관계를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4귀다의 전 단계인 오늘의 정답은 바로바로 3귀다입니다. 3귀다.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예, 3귀다. 우리가 4귀다의 전 단계를 3귀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1, 2, 3, 4 해서 4귀다, 3귀다. 1귀다, 2귀다, 뭐 5귀다, 6귀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4귀다와 3귀다만 있고 오늘의 정답은 3귀다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정답자 리스트에 제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희의 충전 라이브 마지막 곡은 찬양 대신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그 들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19일에 4540님께서 보내주셨던 내용으로 제가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아, 어떤 문자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엄마 딸 예진이에게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친구 같은 예진이가 엄마 딸이라서 행복하고 네가 늘 자랑스러워 너의 삶이 시온의 대로 같기를 평생 주님만 사랑하길 오늘도 엄마는 기도한다 사랑해 라고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요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은혜 충전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40님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때론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알람은 울리는데 몸이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 것도 피곤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쉴까? 하나님은 어차피 어디서나 만날 수 있잖아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부터 가만히 들여보다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공부에 치여 한 주를 겨우 버틴 사람에게는 주일 아침조차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향하는 대상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참고 견디는 의무가 아니라 지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심하게 지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세 번이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지요. 예수님은 그 응답 없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그 침묵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지쳐서 나아갈 때 결코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예수님이 먼저 쉼 없이 짊어지신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실망할 일도 있고 상처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눈을 두면 실망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교회에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식었다는 증거이기보다 그만큼 진짜 쉼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며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요즘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지치고 형식 같고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들도 있습니다.

0: 이 짧은 기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큰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심취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보면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이라는 공조로 되어 있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을 클로드 킹이라는 분이 정리해서 미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똑같이 그렇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책인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오해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라기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 말라기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뭘알수 있냐면 이걸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에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곳 사진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니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 시대잖아요. 요즘 신약 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

하나님과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사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동전 놓고 당기면 쏟아지는 빠진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이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맙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람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자, 근데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두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잘볼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합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제가 읽을 때 보셨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사

0: 시대에는요, 숫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순양, 성경에 규정된 재물, 그것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셨는데, 어린 양 하나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제사라고 그래요. 뭐가 다인 줄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거는 다 잘못된 거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완전한 왜곡된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차이는데요? 이사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철저히 하나님 법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보였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을 그렇게 했죠. 뭐? 이놈들이 까불어? 20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잖아요, 블레셋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뭐, 우리한테 대적하려고 그래? 모였어?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그큰 승리를 거뒀던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저들을 박살내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버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이걸 몰랐죠. 여기 보면 큰 우레까지 쳤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기는 우레가 칠 시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 따뜻한 봄날에 우레 쳤다고 이상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대기 환경까지도 주관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계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벤에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생명이 회복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으로 외부 콘텐츠 소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오래된 영상 재생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탈 같은 20년 가까이 된 구형 DVD 플레이어를 구해 이 기기를 통해 SD카드나 USB로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구형 기기가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제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화하는 북한의 외부 영상물 소비 형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최근에 북한에서 미디어 재생기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검열 단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3: 이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자, 북한에서는 이게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외부 유입 콘텐츠 시청이 멈추지 않고 있나 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일명 불순 녹화, 북한 입장에서
1: 네.
3: 불순 녹화 시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최근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이죠?
3: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불순 녹화물 시청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3: 최근 회령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검열 단속을 빠져나가려고 구닥다리 노트텔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네. 노트텔이라는 기기, 우리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3: 예, 노트텔은 북한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 DVD를 말합니다.
1: 예.
3: 2005년경부터 사용됐는데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북한식 명칭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예. DVD 플레이어, 그리고 2005년경부터 사용된 거다 하면 벌써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구형 모델 아닙니까?
3: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에서 20년이면 엄청난 옛날 이야기인데요.
1: 예.
3: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근데 그 구형 모델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3: 측통에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

0: 청년들은 MP7, MP8 등 미디어 재생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국이 승인한 영화나 학습자료를 보는 데 사용하고, 집에 돌아가면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에 SD카드나 USB를 넣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단속그룹바 성원들이 설마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 일을 쓰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모델을 찾는 거군요.
0: 2005년 이후에 노트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상 시청용으로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MP7, MP8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더 고도화된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노트텔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1: 예.
0: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회령시에서는 노트텔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600위안, 한화로는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더 오래된 노트텔을 구매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1: 오히려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기능보다는 추억 감성 때문에 구형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예.
0: 근데 북한에서는 취향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형 모델을 선호한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0: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면 동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세계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라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즉, 단속이 강해질수록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더 교묘해진다라는 양상을 볼수 있는 거죠.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이 외부 콘텐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명 3대 악법을 만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20년 반농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달아 입법을 하고 심지어는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사형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죠.
1: 네.
0: 그러나 다시 상황을 보면 구형 모델을 이용하면서까지 동영상 시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잘 먹히지 않고
1: 예.
0: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단속 의도에는 한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하건대 북한에서 한류를 막는 것은 물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1: 예.
0: 막으면 막을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상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세뇌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청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의 발전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북한 사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개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위에 건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드웨어 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정리해 주시고 또 살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 주실 텐데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이 한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3대 악법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형 노트텔을 구입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 후계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풍성한 쉼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수의자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04번님께서는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듣고 계시다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932번님께서 사남매 독박 육아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온 라디오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디오도 만드는군요. 사남매 독박 육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684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들을게요. 내 삶의 노래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네 주를 가까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3번님의 신청 찬양 네 주를 가까이 함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강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조수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용은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바이올린과 순례자에 나오는 신앙생활과 바이올린 제작자의 공통점을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딘 연장으로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없다. 연장을 단련하려면 악기 제작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오래 사용하지 않는 악기는 반드시 조율을 거쳐야 한다. 잘 만든 악기라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 제작자를 기쁘게 하고 관객에게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통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네.

은혜의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꼭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건강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저속 노화였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뻔한 내용이지만 결국 매일 지키는 사람이 젊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젊어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속사람이 매일 젊어지기 바랍니다. 위로부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띄워드립니다.

바램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꽃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젊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예람오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오세광의 난 두렵지 않네 띄워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을 기억합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희즈윌의 삶으로,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들려드립니다. 새로워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종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가해자는 무엇이든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다박상에는 다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그 이로 인해 그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형을 받는 대신에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덮개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했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차지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이 밤, 그 먼저 오신 사랑을 떠올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히스플레인이 부른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막 성질내고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테리 맥알먼의 Jesus Name Above Our Names, 그리고 밥 피츠의 As We Worship,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하우스 오브 월십 프로젝트의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그리고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irk Franklin의 I Am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리셨던 노래 중에 하우스 오브 월십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W. 스미스가 그 중앙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의 익숙한 예배곡들을 그 곡을 만든 사람과 지금 세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부르는 방식의 그런 다시 부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곡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불린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어짐 안에서도 저도 서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서 계신 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조성은이 부른 십자가의 사랑, 유효리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화해의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네 오해야. 이러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스 박사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웨이홈의 치유자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웨이홈의 치유자 이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 정말 그 주님 앞에 날 치유해 주소서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주었길 바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바사가 제시한 화의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 정말 미안해. 나라도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좀 진심이 전해지는 이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마음.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앙금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앙금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앙금, 내가 좀 주체할 수 없는 게 앙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로 한 걸음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찬양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노인팅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 주님에게도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는 정직함을 뒤로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세속적인 믿음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기뻐하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든메이트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그레이스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리 메리의 와저프렌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중호의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베델 워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일어났던 일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북한의 그 인공기를 흔들면서 또 눈물까지 지은 열렬하게 환호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장군님을, 수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또 장군님이,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이 거짓에 속아 있고 그리고 수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도 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또한 북녘의 영혼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권력 또 수령이나 장군 같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북녘의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 맹렬한 또는 열렬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받았다는 사랑이 거짓됨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AM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탈북민 여러분,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그리고 한반도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불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어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길을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느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나말라 가잖아요. 나말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소극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도 사실은 교만하고 제 우상이 얼굴이고 우상이 명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한 5년 전에 저보다 더 왕싸가지고 왕재수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청년인데 물질로 섬기게 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말로 걸레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깨 내어드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 감옥에서 저도 참 많이 간사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입이 다실 돌아갔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12년 산

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드린 기도조차도 약속조차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 개척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주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고향 사람들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분들 예전에 제가 내 잣대로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입소할 때부터 사람으로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되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입시켰어. 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그런 생각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600명이 북송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북송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파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로 북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송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사. 예,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싶고 중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더한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북한에 가려서 북한 등대에서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조국이기도 하고 제 딸이 조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조국이 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 시간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500명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운용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후방 진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탄도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병력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최소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뒤 해상에서 구매자 측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는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끄고 항적을 숨기는 이른바 다크 운항도 늘고 있는데요.

선박 추적 업체 K플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112척 가운데 89척은 이용 항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란 반대편인 호르무즈 남쪽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중부사령부의 지원 아래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1000척이 넘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과 진행한 종전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최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환원 규모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3.87%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위성과 드론, 감청장비 등을 통해 영변과 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가 이들 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근거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해외 연구기관의 추정치와도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로 추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보다는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개에서 최대 120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핵무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최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명품 소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양 대성 백화점에서는 오메가와 샤넬 등 중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명품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고가 스마트폰과 이케아 제품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 협력 확대에 따른 것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가상자산 탈취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는데요. 미국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고,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도 6억 4천여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호황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산업과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027년도 국방 예산을 1조 1,225억 대만 달러로 승인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7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이달 말 여소 야대인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만 정부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GDP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군사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 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한 운영 유지비와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 유지비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다층 방공체계인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 T돔을 구축하고 드론 전력과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국함 국조 정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지난 2015년 3,159명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도 17.3명으로 10년 전보다 10.9명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남성 1,428명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강원 순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90%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7.4%였지만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에 그쳤습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 86.9%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79.6%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은 75.8%였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 황해북도 송배전 시설에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노후한 송전선과 변압기 등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전으로 일반주택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보장해온 동상과 영생탑, 혁명사적관 등 이른바 1호 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상화 시설의 전기가 며칠씩 끊긴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통상 우상화 관련 시설에 전용 배전선을 연결해 일반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1호 시설의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으며 도 안전국과 인민군 부대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큰데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부족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강릉,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철원과 춘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4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영월 32도, 철원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군산과 고창 24도, 낮 기온은 고창 34도, 목포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가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진남포에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개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진남포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개성 30도, 평양과 진남포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웅기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33도, 웅기 26도, 북청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 맑다가 오후부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달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길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한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 작가의 이야기인데,

첫째, 패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자는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패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셋째, 패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자는 비전을 쫓아 움직인다. 그리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패자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패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자는 비판에도 대책을 세운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걸음 능히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였다. 삶의 위기에 앞서 막막하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 표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좋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거두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하여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하

0: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인천시립합창단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평화와 찬양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녘 땅에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스튜디오로 자리로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양강도 갑산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고향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서 기억했을 때 선생님에게 고향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누구나 다 고향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그린다면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산은 다 벗기고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마다 이제 집들이 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0: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저희 고향 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 고향 그 양강도 땅을 떠나셨어요?
0: 2012년 7월 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0: 31살 때였습니다.
1: 31살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고자 결단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2년이면 한창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잖아요.
0: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도 다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악착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그 10여 년 동안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벌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된 겁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0: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아주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나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쌀 한 지대가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우리 북한에서의 그 이제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불만을 내놓았다가는 당장 그냥 버입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시집을 성봉동으로 와서
1: 네.
0: 이제 그 건너편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아, 이 땅은 정말 암흑의 땅이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탈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 건너편 땅이라고 하시는 거는 중국 땅 예,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예.
1: 그럼 혼자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0: 여러 한 세 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1: 네.
0: 그 한 명이 넘어오자면 비용이 너무 그분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신뢰가 생겨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그쵸. 내대야 하는 상황이니까
1: 네.
0: 누구도 그런 일에 선뜻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1: 예. 근데 그렇게 신뢰가 또 기반이 돼야 되고 목숨을 그렇죠. 걸고 건너야 하는 강이었을 텐데
0: 예.
1: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0: 아, 저는 한 가족의 그 마지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지식한 그 이런 좀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1: 네.
0: 이제 화폐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도 살 길이 막막하고 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제 이제 밥 한 그릇 채울 만한 그런 일상생활도 안 되니까
1: 네.
0: 아주 이제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1: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는 혹시 인사드리고 나오셨어요?
0: 어머님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우시길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몰랐다고 봐야죠. 왜 저렇게 우시겠나, 우시는지. 저는 이제 가서 꼭 부모님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저 남편과 살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제가 그때에는 자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얼마나 또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의 이별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북한, 중국,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지는 방송이잖아요.
0: 예.
1: 분명 지금 어머님께서 량강도에서 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0: 예.
1: 방송을 통해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우리 자매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어머님께?
0: 아,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속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고 아버지가 정말 술로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데도 어렵게 우리들을 자식 자녀들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머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께

0: 하고 싶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전에도 전에도 참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곳 정착 3개월 차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또 반짝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삶이 꼭 어머니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저 세상으로 갈 그날이 그 어느 땐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땅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분명 지금 심겨 들어가지고 열매 아멘. 맺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이 믿음과 담대한 선포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우리 3개월 차,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0.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마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목마른 내영혼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봤던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0: 말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수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이수현입니다.
0: 네, 우리가 북한 사리원당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지인, 네, 친인척을 만나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오셨어요.
1: 네.
0: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셨는데,
1: 네,
0: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우리 고향 분들에게 그때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1: 네.
0: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1: 아,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0: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1: 네, 분. 진짜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울 때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0: 언제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1: 아,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육아하면서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제가,
0: 네,
1: 가족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육아를 했거든요.
0: 네.
1: 진짜 힘들고 또 고향 생각나고 지칠 때마다,
0: 네,
1: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0: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1: 네, 맞아요,
0: 하나님.
1: 네.
0: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가시게 되셨어요?
1: 아, 처음에 나간 거는 하나원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원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 한국 처음에 정착 초기에 남편이,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고,
0: 네,
1: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진짜 쌓였던 일주일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0: 매 주일마다,
1: 네,
0: 아이들과 함께,
1: 네,
0: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선물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1: 네,
0: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는 또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복음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소망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1: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분들과 북한, 모든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0: 복음을 전하는,
1: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여쭙는데,
1: 네,
0: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만 가지만,
1: 네,
0: 정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0: 그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도 치유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북녘기 주민분들에게 고향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고향분들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0: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수현 자매님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답답한 꽉 막힌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정전협정을 맺고도 어언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사는 서글픈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는다고 다이어트들 하신다는데, 오늘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1907년 평양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으로 큰 부흥의 은혜를 입었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 종교의 자유가 박해를 받는 그 땅. 또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내어 울부짖어 봅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으니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길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다고, 아니 수장시켰다고, 앞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주셔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추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수장시키겠다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한민족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로 알려진 곡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음악으로 뽑힌 웨이메이커는 2016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싱어송라이터 시나크가 발표한 곡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에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나크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성령님께서 한반도를 보게 해주셨대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고 없는 나라,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처럼 33장 2절 3절의 이 말씀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0: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평화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포항, 목포가 25도, 평양과 개성, 춘천, 광주,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

도로 전망대입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부산이 35도, 광주가 34도, 함흥과 강릉, 여수, 대전,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제주가 32도,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가 29도, 해산과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한반도의 분단의 이 현실을 모두 아뢰면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삶의 거리에는요, 참아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니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 아픔을 참아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또 어떤 사람은 비난이나 실직의 아픔을

참아내야 하지요. 요즘은 불볕 더위와 치솟는 불쾌지수를 참아내야 합니다. 사실 참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참는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고 또 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외모는 참 보잘것없는데도 내면은 퍽이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분이 참는 일을 꾸준히 잘해온 사람인 것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때를 따라 음식을 먹듯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소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완전하지 못한 나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한 줄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행보에 자신감을 갖겠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불효는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구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키시니 내가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따뜻하게 안아줄 여유와 기쁨을 주소서. 상처받을 준비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웃고 넘길 여유를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게는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말이 없는 침묵의 생각. 말을 통한 생각. 노래로 표현되는 생각.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는 생각. 다 함께 손뼉 치면서의 생각.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

감사와 희망과 믿음과 무한한 사랑의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기도라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죠.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과 사무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포모로 시작됩니다. 혹시 포모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모는 앞글자에 fear of missing out을 딴 표현인데 나만 왕따 당하겠다는 두려움 또는 나는 포모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스토리를 시작하지만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사사들의 이끌은 뭐냐면 사실은 신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광야에서 모세 같은 강력한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 중심의 백성과 국민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어서 구별해서 민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은 사무엘의 포모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반응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신권, 하나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성공, 전쟁의 시대에 이런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는 블레셋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포모냐? 내가 포모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은 자기 중심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뽑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시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부터 머리 이 위치가 더 컸다는 당시에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 단순히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는 키가 크고 이 뭔가 창이나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사울은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울.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 만들려고 했던 그 인기가 하늘의 중천을 날았던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울 왕을 뽑은

사람들의 손으로 뽑힌 사울 왕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중심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졌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오늘 16장 직전인 사무엘상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모든 아말렉의 족속들과 그 짐승들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서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 속에 지금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불안의식? 자기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걸 영적 포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에요. 기대했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그냥 걷어차고 부모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 때문에 영적 포모를 느끼는 우리들이 있지 않는가 하면 한평생을 회사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회사가 나를 일찍 버릴 때 교회에서도 포모는 일어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장로가 되는데 나는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지만 나에게는 인정이나 직분도 안 줄 때 사람들은 포모를 느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감을,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왕의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무엘도 사울도 다윗도 아니라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사무엘,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왕이 백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오셔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왕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I see a king.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새의 가문으로 보냅니다. 근데 베들레헴을 가기 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포모가 어떻게 그 사무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2절에 내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다른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분다고요? 사실 사울 왕을 백성들이 선택할 때 사무엘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할 때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들한테 왕따 당한 것보다 더 힘든 마음, 바로 사울이 천적처럼 여길까 봐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였죠? 꼼수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연막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시는 똑같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힐링 방법.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가족, 회사, 교회, 나라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들 안에 인간적인 리더십 안에서, 인간적인 기대감 안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나의 가장 절친이 나를 배신할 때,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의 신의를 저버릴 때, 뭔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맡겼던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비결,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초대가 저는 오늘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왔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받은 우리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회복은 바로 사무엘이 자신의 본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많이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만 혼자 버림받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게 가족관계인지 재산 문제인지 학교 문제인지 어떤 직장 문제인지 병 건강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텐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너는 제사를 드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골파인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6절 이새의 아들들이 이새와 함께 제사를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요. 이새와 그 아들들이 오는데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다 같이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예배가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그냥 와서 익숙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성령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핀트가 안 맞는 시선들이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안경이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같이 베테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엘리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제사장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사무엘도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저 이새에 가서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봐 걔가 내가 본 왕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요 때로는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본주의적인 안경을 잘 끼고 신변주의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대단한 거예요. 사울 왕도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 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용모와 키, 스펙 우리 그렇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외모에 현혹된 우리 사무엘이 사무엘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이 더 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있었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훗날 왕이 된 다윗과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사울 왕이 객관적으로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는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을 스트러글링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성품이, 다윗의 영성이 사울보다 더 좋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성품을 갖추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합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고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 죄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죄도 아시고 사울의 죄도 아시고 사무엘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성품은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이었어요. 훗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유권 해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 잘 그래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살려둔 이 이유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을 보시냐? 하나님도 연막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넘어서 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단이라는 선지자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지적당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지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었던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그게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성품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성품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작정을 하시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13절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성품이 뛰어나서 착해서 더 바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제대로 왕노릇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위대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스토리의 배경은 뭡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의 존재감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냐? 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11절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 하카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말로 번역은 잘 안 되는 영어로는 runt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쪼무레기 아니면 그 꼴통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형들이 다 이 집에서 너는 이 집안의 여덟 번째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팔푼 같은 녀석이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방치되고 왕따 당했던 가장 포모를 느낄 만한 다윗이 여덟 번째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하고 낮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0: 근데 하나님이 왕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격 있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영을 가득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다 보게 될 텐데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주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고 보장해 주지 않아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보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을 대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다윗은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이 더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 세상에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이 스토리에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사무엘이 얘기했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의 그 아니 더 본질적으로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내 눈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 어린 다윗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 가장 보잘것없었던 존재 이 다윗 히브리인들에게 완벽과 충족을 의미하는 일곱 아들들 앞에서 일곱 아벌들이 사무엘 앞에서 차례로 다 지내갔지만 그 완벽한 일곱 아들 중에도 완벽하지 않았던 더 없느냐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했던 그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했던 왕 다윗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징표였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났는데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구유의 짐승들과 함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아기 예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자마자 인간의 추격을 넘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온몸에 받아내셨던 예수,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 예수께서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왕은 육신의 다윗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냐고요. 메시아를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당신의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포모 속에 갇혀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다윗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자리를 찾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 후계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

0: 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모임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그 사람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빈손인 것 같아서 망설이시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이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예수님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 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눕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의 걱정을 끌어당기지 말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믿지 않게 하소서.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담대히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로 인해 얻는 영적인 유익을 쟁취하게 하소서. 고난 앞에 비굴하다가 원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육체가 쇠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 하고 남겨주시고요.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예수님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하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어쩌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 되기를 바라면서요. 예수님이라고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공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녀가 망한 후에 주전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줘서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다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문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수리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다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히 쓰임 받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듣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들 앞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 바라고 넘어뜨려간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단회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하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는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자꾸 선동시켜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가 물리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감사로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 주고 떠나가라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촥촥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에 이르러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성경과 철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철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0: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회 외 어떤 종교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조한 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회에서 죄정의 선물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아낸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설교한 죄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런 수리하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통으로 그 모래가 진주를 반하다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천력정 외에도 거룩한 전쟁,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러 번의 그 기독교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게 곧 처형당하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보험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대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번에는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족 구두꾼을 만나서 팔아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천로역장입니다. 이 천로역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 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예수님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요.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예수님하고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모임을 가던 중이었대요. 그때 나면서부터 묶었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후에 묶었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빈손이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다,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날 되었으면 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하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1: 말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네.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네. 배웠습니다. 네. 걸음을 맞춰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들어주시는 예수님.
0: 그치. 정말 따뜻한 동행자로서의 예수님이죠. 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역을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돌아가는 이들조차도 네, 네.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보폭을 맞춰가면서 그들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함도 충분히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눴죠.
1: 저 같으면은 뒤로 돌아! 좀 책망했을 것 같거든요.
0: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점을 네.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확 한번 뭔가를 보여주면 네. 그 사람들 아, 그런 거예요 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함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마치 없었던 일들처럼 점프해 버리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선택을 안 해. 충분히 듣고 충분히 자신들 안에 있는 아픔을 내놓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솔루션,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는 가끔 뭔가 해결책을 딱 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슬플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0: 아니 저는 또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고 싶어서 네. 몸이 간지러워 지금 듣고 있다가 아 이거 진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1: 말하기 좋아해요 은근히요. 그저 그렇죠, 사람들이
0: 아니 저거는 아유 그거 아닌다 이렇게 네. 맞죠.
1: 억지로 막 참고 이런 그렇죠. 게 보여요.
0: 그렇죠.
1: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늘 네. 추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추구미는 예수님입니다.
0: 아, 네, 네.
1: 자, 오늘은 문제를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드릴 텐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이것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쵸. 것이 네. 여기에 다 쓰여 있다.
0: 그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그것들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1: 여기요.
0: 그렇죠. 우리가 늘 3927 66권인 이거 뭐죠?
1: 맞아요. 네. 정답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문제 드렸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이곳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입니다.
1: 네.
0: 예수님에 대한 것이 우리 현대에도 이곳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1: 신약과 구약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0: 두 글자로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누가복음 24장으로 시작한 여정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 그렇죠. 네.
0: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냥 막 정답을 빨리 내놓아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바로 고치려고 서두르는 분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등지고 가는 이들과 같은 거리를
0: 네.
1: 걸어서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오래 같이 머물렀던 장소가 이들과 함께하는 길이었다고
0: 그러니까요.
1: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두닥두닥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얘긴데 실망했다 이거지. 근데 그 얘기를 중간에 끊지도 않고 다 들어. 그런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아픔과 상함을 충분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0: 목사님 찬송가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그 토해노라라는
1: 내 마음을 그죠.
0: 그게 아 이건가 싶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1: 거.

0: 예수님 다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못 꺼내놓는 분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토해놓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 주님은 그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정답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1: 네.
0: 시작하시는 거죠.
1: 아, 뭘 시작하실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이해 충분히 쏟아내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픔도 알았어.
1: 네.
0: 이해해.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1: 아, 이제.
0: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풀어주신 거지.
1: 아.
0: 그러면서 그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나는 갈게. 예수님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니, 같이 있어 주세요. 그래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 주세요. 오늘 밤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재밌는 게 항상 좀 이러더라.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있을 때, 좀 눈을 뜨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을 때, 좀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또 건강할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1: 네.
0: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르다가,
1: 맞아요.
0: 예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분 얘기는 뭔가 다르네 하다가, 같이 좀 있어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면서 같이 계십니다.
1: 야.
0: 그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십니다.
1: 와.
0: 이 장면이 이제 이들에게 뭔가를 탁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떡을 떼시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장면을 딱 연출을 하니까 아 눈이 밝아진 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 아니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0: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딱
1: 아니.
0: 눈, 이제 아니 딱 눈 뜨고 나니까 아 이제 예수님 이때까지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야.
1: 네.
0: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사실 야곱도요. 그 이제 형님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다는 거야.
1: 아.
0: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다.
1: 아, 우리 모르는구나.
0: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야.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기도 계셨구나. 그러면서 거기 예, 딱 돌 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름 붓고 제사를 지내면서 베델로 이름 짓잖아요. 그게 우린 좀 그런 게 있어.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거고 내 일이 잘 풀린 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조금 아프고 상하고 뭐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1: 그렇죠.
0: 단지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눈이 실망으로 완전히 그냥 돌아서 있기 때문에.
1: 실패했거든.
0: 그러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 근데 이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1: 아.
0: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갑자기 어떤 순간에 팍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와. 이들이 뜨인 거지.
1: 아.
0: 근데 문제는 뭐야?
1: 네.
0: 그때 예수님이 떠나고
1: 하셨어.
0: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31절에 눈이 밝아졌댔잖아요.
1: 네.
0: 눈이 밝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근데 눈이 밝아지기 전에 32절 말에 의하면 마음부터 뜨거워졌다는 거야.
1: 아, 눈이 밝아지기 전에?
0: 그러니까 내 눈으로, 아, 예수님이네, 알아보기 전에 이미 먼저 마음은 뜨거워졌던 거야.
1: 아.
0: 그래서 그들이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을 그때에 사실 눈도 탁 뜨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1: 네.
0: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이 뜨겁다.

0: 불타오르는 거야. 혹은 그 두근거리는 거야. 마음이 타는 거야.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히브리어로 레브, 레바브, 심장이에요. 내 심장이 뭔가 두근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장은 식어 있었거든. 아. 그때 열정 가득하게 막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던 이들이 돌아서면서 심장이 다 식어버린 거야. 그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소망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그 설레임. 근데 이게 다 식어버린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뭐부터 회복되냐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 그 주님은 내가 모든 걸 이해하기 전에 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심장을 다시 살려놓으셔.
1: 와, 이거 정말 위대한 발견인데요.
0: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 결국에는 나의 식어버린 심장 혹은 첫사랑의 그 감정, 감동, 그 전율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십자가 얘기 들어도 눈물도 안 나고 막 그냥 아유 뭐 그런 거지 뭐 에이 감사 이러면 많은 우리들인데 다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제일 참 많이 배웠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 갔던 선극 같은 게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똑같이 이제 연출하는 거죠. 율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제 막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채찍질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채찍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300명 정도 있는 그 지역엔 작은 교회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300명 정도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300명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출 같이 하는 그 청년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야. 이럴 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 요한당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엄청 목요 집회가 외국인들도 오면 그게 오는 큰 대형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걸 한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몇천 명이 동시에 우는 걸 경험하면 자기들도 뭘 받은 거야. 그래서 다들 그래. 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 이제 그 느낌이야.
1: 그러네요.
0: 자기들이 이때까지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감동도 없었던 자기들이 회개가 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특히 예수님 역할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자기가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1: 심장이 뜨거워졌네요.
0: 그거예요. 그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온전히 잘하고 있을 때 다시 불태우십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 들을 때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막 이건 하나님 나한테 하는 말이야 막 이런 마음 들었다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제 딱 마치고 밥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거 가만 알아요.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속을 뻔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주님께서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야. 아까 또 그 상황이거든요. 눈 뜨고 나니까 안 보여. 그럼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뛰게 하는 심장을 가지고 일어서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에 심장이 많이
0: 안 뛰어.
1: 굳은 것 같아요.
0: 청진기 하면 되나?
1: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심장이
0: 그치.
1: 굳어갈까요?
0: 조금 식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목사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세상 말로 청진기 대보면 답 나와. 이런 거 있거든. 딱 보면 좀 알아요. 근데 최근에 성도님들과 뭐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 20, 30년 전에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막 펑펑 우는 건 기본인데 지금은 우는 사람이 없어요.
1: 네, 박수 치고.
0: 울라 그러는 게 이상해.
1: 맞아.
0: 눈물이 없어. 조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울고 안 울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식어버린 그 영적 열정,
1: 네.
0: 그 심장, 그걸 다시 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까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이 가장 클라이맥스였던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0: 함께 걸어주시고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심장이 뛰었다라는 거잖아요.
1: 위로가 되고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니까 그 사이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몰라. 아,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좀 있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더라. 이거잖아요.
0: 기억 남는 게, 목사님, 실패의 자리도 예수님은 계셨다.
1: 그렇죠. 네.
0: 우리가 거부할 뿐이지.
1: 그렇지. 눈이 떠져야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눈은 어떻게 떠지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 말씀은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운 심장은 피를 돌려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0: 살리는 말씀, 장유중앙교회 이경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예수님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예수님 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나의 주제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올바르게 사는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얼마나 더 있어야 나타나시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집에서도 그러하니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들과 저급한 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산 신들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과 거리를 두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손잡지 않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험담꾼에게 재갈을 물리고 거만한 자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하리니 거짓말쟁이들을 내가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악인들을 가축처럼 몰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악행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조리 추방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귀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 도와주소서. 서두르소서, 한시가 급합니다. 야윌대로 야윈 이 몸,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치병으로 거반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이 아프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말똥가리처럼 폐허의 까마귀처럼 되었습니다. 도랑에 빠진 참새처럼 잠 못 이루고 처량하게 주절거립니다. 온종일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주변 사람들은 저주를 쏟아냅니다. 저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재를 섞은 볶음밥, 내가 마시는 물은 내 눈물샘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 때문이며 주께서 나를 쓸어 담아 내던지신 까닭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길바닥에서 쓸려 없어질 마른 잡초일 뿐.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시온을 도우시리니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의 종들이 이 도성에 쌓인 돌무더기를 애지중지하고 그 먼지를 보며 가슴 아파 웁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세를 바로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쌍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일을 기록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드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사형수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감방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시온에 전해질 수 있게 기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백성과 통치자들이 그분을 섬기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울려 퍼지게 하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01편에서 102편 22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운동선수로 대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한 분야에 대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 14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듣는 것이 둔합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지각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한 잘 배우지 못했다는 말도 됩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본 중 기본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로부터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 같고 그래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만만한 질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흔한 일반적 답이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답은 마치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 물에서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즉,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죄라는 성경적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윤리적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성경적 구원의 그림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죄, 죄의 결과,

0: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법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값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신분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 혹은 다양한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구원의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속량, 대속 하심으로 신분상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격적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쁜 소식, 복음은 항상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함께 다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나쁜 소식이라면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더욱 좋은 소식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이 내 고집, 내 자랑, 내 지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인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0: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진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지금 교회는 작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때인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던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네요. 벌써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에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안 아파 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소아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진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러고 좀 권유하고 있죠.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이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에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0: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회복과 누림 부산 경남지역 연합말씀성회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김해 행복한 교회에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6565-995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성회가 9월 6일 주일 오후 3시 김덕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59-757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해지회 9월 새소식반 교사강습회가 9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김해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로 할 때 언제 그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낄까요? 언제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환경이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일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보다는 부족함이 많을 때일 겁니다. 때로 혹은 결과가 보일 때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원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자주 이야기합니까? 주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주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주님, 재정이 좀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확신이 들면 순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도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이유 막론하고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뭐가요? 순종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한 과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사르밧의 한 과부로 여유가 있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것을 붙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본문을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 이방 땅 사르밧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시돈에 속한 이방 나라의 한 이방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이냐?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던 여자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이방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비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방 신에게 빌면 비가 오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 신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이 이방 신을 이스라엘의 나라에게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마저 말라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과부 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떠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이 과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과부는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아이와 함께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이제 먹고 죽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의 첫 번째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과부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종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은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너는 끝이야.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야. 먼저 나부터 살아야 해.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인데 너 지금 뭘 하니?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죠. 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야? 너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고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런 만큼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름 조금은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을 붙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 아니면 내일 당장 쫓겨나야 되는 일이 있고, 당장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당장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대학의 입시,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부족한데, 재정이 빠듯한데, 몸이 지쳐있는데,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이 지역과 또 교회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또 물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알지도 못하는,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층인데 내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때가 도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순종을, 거룩한 도전을 우리 앞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없지만,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순종이 가능할까? 그러나 믿음은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나의 누군가 내 옆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이어갑니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돈도 빌려줄 수 있고, 함께 같이 걸어도 줄 수 있고, 무거운 것도 함께 져줄 수도 있고,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선행과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가 다 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요, 주님, 조금만 후에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모든 삶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두 번째는요, 남은 것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것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매우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야 할 판인데, 아니, 우리 아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떡을 만들어 내라고 하지를 않나, 가지고 오라고 하지를 않나, 기가 막힌 노릇이죠. 본문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을 묻는 말씀입니다. 과부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음식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인가?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네 마음 가운데 먼저 두라는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면 삶인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고, 또한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는 것, 우리는 엑스트라가 있을 때에, 충분히 잉여된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안 돼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전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남으면 헌금하겠습니다. 힘이 남으면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자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첫자리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다 했잖아요. 이방 과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순종은 마음속으로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손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을 하고 또 그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동행교회를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서 얼마나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나요? 우리 진주대관교회가 50년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을 정말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동행교회를 하는 이유 바로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겠지, 아니,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언제, 나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순종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 세 번째 마지막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합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가루의 통이 곡식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름병이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1년치 가루를 미리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미래의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순종한 결과를 당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욕심껏 거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다 썩어 냄새가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내가 받을 그 양식,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60배, 100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순종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14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0: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근거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신실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만큼 투자할게요, 내가 이것을 받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순종의 길에는 여러분, 내가 예상한 방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요, 때로는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만을 다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약속된 것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남은 것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에게 말대로 하였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두 번째는, 주님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은 것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수지맞은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내가 알려줄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A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